얼굴, 통통하고 짧은 팔다리 이런 외형을 지니고 있는 귀여운 동물들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카피바라, 쿼카, 나무늘보, 뭐 수달 같은 동물들이 대표적이죠. 성격은 한없이 온순하고 느긋한데 다른 생물체들에게 공격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귀여움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이라는 겁니다. 귀여운 동물을 보는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는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된다고 하죠. 반려견, 반려묘의 사진을 보다 보면 귀여워! 이런 감탄사가 나오면서 저절로 무장해제되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약한 동물들이 이렇게 귀여운 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이라는 건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하루하루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 무조건 나를 세우기보다는 귀여움이라는 무기로 말랑말랑하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입주 135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귀여워!

0: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짝짝 좋은 아침입니다. 첫 곡으로요. 화사의 귀여워. 화사의 So Cute 띄워드렸습니다. 둥그란 얼굴, 큰 눈, 짧은 팔다리 이런 외형을 두고 베이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 인류학자 콘트라 로렌츠라는 양반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 양반은 또 어디 계시는 양반이죠? 귀여움이 생존 전략이자 무기라는 거. 왠지 기분 좋은 자연의 원리 같은 거 같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됐고, 아, 모르겠다. 귀여운 거나 보자. 이러면서 동물 사진,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도 하니까. 귀여움이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강력한 에너지다 싶기도 한데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게, 고양이 짤들이나 강아지 짤들만 이렇게 모아서 만든 유튜브 같은 거 있죠? 엄청 잘 돼요. 네. 이건 약간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소비되는 거잖아요. 영상이. 그러니까 봤던 영상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러니까 와, 정말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아이들의 귀여움,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의 귀여움, 실수를 연발하는 나의 참을 수 없는 귀여움. 오늘 한번 자랑해 주시죠. 이거, 아,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의, 네. 낯 두꺼움을 오늘 테스트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전 이런 실수를 해서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귀여워해요. 뭐 약간 이런 거죠. 예. 여러분들 발가락 오므라진 거 빼세요. 이렇게 피세요. 쭉. 쭉쭉 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귀여움 자랑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0: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무대 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제 모습에 대한 강박이 늘 그냥 24시간 저와 함께해서 그랬는지 어떤 노래 불러도 되게 잘 불러야 된다라는 약간 그렇잖아요. 가수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옛날에.

마. 아침부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벽에 걸린 너의 웃음처럼. 이게 이제 제 데뷔곡이에요.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노래도 하고. 눈부신 그대 두 눈을 난 사랑하오. 그 안에 숨쉬게 해주오. 막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참 희한해. 지금도 이제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엄정화 페스티벌을 부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제 여러분 게시판 보면서 클릭을 하고 있다가 제 입에서 새어 나옵니다.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바이브겠죠? 40에서 이제 예 중반을 넘어가게 되는 딱 그때 나오는 바이브, 그죠? 이제 눈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자, 여러분들의 귀여운 자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리 누나님, 제가 다리가 좀 짜리봉땅해서 무발목인 편입니다. 그런 편인 건 뭐예요? 연애 시절 남편이 저보고 자기야, 자기 밥샵 갔다 라고 하길래요. 집에 가서 밥샵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러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밥샵 다리에 깔려서 맞고 싶냐고 까분답니다. 그래도 핸드폰 저장 이름을 꼬맹이라고 해놓은 저희 남편. 절 귀여워하는 거겠죠? 그럼요. 네. 원래 이성들이요, 여러분. 아름다워. 막 너무 핸섬해. 막 이러는 거는 솔직히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일말에 약간 어떤 그런 샤막이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부담이 살짝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귀여워하면 게임 끝난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4399님.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저희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우리 아들 자꾸 우리 아들 저기 살잖아. 그 너 몰라? 그 저기 우리 IC에서 빠져갖고 좌회전하면은 그 삼거리에 있는 그래 그 롯데캡슐. 내 아들이 거기 산다고 롯데캡슐. 층도 높아. 자랑하시는데 너무 민망하지만 생각해 보면 귀여우시기도 합니다. 캡슐에 사시는군요. 웅이님. 울 고딩 따님 몸무게 달아본다고 체중계에 올라가더니 이상하네. 왜 무게가 이거 방구 끼면 좀 줄어들라나 하고 붕 하더니 이상하네. 왜 더 늘지? 귀엽지 않나요? 아 근데 좀 미스테리긴 하다. 왜 진짜 더 늘었을까요? 힘줘서 그러나? 7603님. 저희 신랑은 저보다 2살 연한데요. 제가 오빠 해주면 그렇게 귀엽나 봐요. 설거지도 척척, 청소도 척척. 연하 남들은 원래 오빠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걸까요? 웃기면서도 귀엽습니다. 그쵸? 남자들은 네 그런 심리가 있죠. 오빠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돼주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남자들 다루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진짜 쉬워요. 칭찬해주고 두둑히 먹이고 잘 재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쓰고 싶을 때 뭐 청소해야 되거나 뭐 빨래해야 되거나 설거지해야 되거나 이럴 때 딱 불러서 그것만 시키고 쉬게 놔두세요. 그럼 알아서 다 한다니까. 핑크 스웻 I feel good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건 소중했던 나만의 작은 비밀들을 등 뒤에 남겨둔 채 문을 열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문은 한 방향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어서 아이는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어른은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어린 시절로 향하는 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시콜콜한 비밀들을 공유했던 침대 머리맡의 인형들, 한때는 보물 1호였던 장난감 상자의 존재들을 불러와서 전 세계 어른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최고의 애니메이션이죠. 토이스토리. 지난주에 드디어 다섯 번째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압도적인 흥행 질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메인 주제곡이죠. I knew it, I knew you. 이 곡의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장난감의 시선에서 바라본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특유의 시적인 가사로 완벽하게 녹여내면서 단숨에 빌보드 핫 100 차트에 1위로 올랐죠. 자, 청량하고 가슴벅찬 얼터네이티브 팝으로 시작해서 후반부에 웅장하게 터지는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더해져서 영화의 깊은 여운을 더해주는 곡입니다. 극장가와 팝 시장을 동시에 뒤흔든 역대급 콜라보레이션, 영화 토이스토리5의 메인 주제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2주의 추천곡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엊그제? 개봉한 작품이죠. 토이스토리. 아, 일주일이 좀 넘었군요. 토이스토리 다섯 번째 작품인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핫백 그 헌드레드의 1위로 그냥 바로 그냥 등극해 버리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저력, 멋지지 않습니까? 곡도요, 여러분, 그냥 5를 대표하는 그런 곡이 아니라 전에 그 When She Loved Me라는 세라 맥다클렌의 이제 곡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토이스토리의 그 인형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근데 되게 약간 좀 슬픈? 제시라는 여자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 캐릭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노래가 이제 흘러나왔어.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간은 조금 경쾌하면서 원래 본인이 잘하는 그런 컨트리 리듬의 곡으로 네, 응답을 했다? 네, 답과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2주의 추천곡 코너하고 네, 또 저희 영화 코너, 네, 이 고망,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뤄보는 알잘딱갈센, 네, 이 코너는 뭐 이제는 뭐 자리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로베르토 그아시가 문제인데.

일단 내일 또 우리 경기 있죠? 네. 내일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나요? 오, 여러분. 내일 보이는 라디오 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임을 못 봐요. 왜냐? 내가 보면 쳐요. 자, 하여튼 그건 내일 또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고. 스칼렛님, 맞아요. 감동과 인생의 진리가 모두 담겨있는 영화 같아서 너무나 좋아해요. 윤진님, 멜로디가 익숙하고 좋은데요. 애니메이션의 OST가 멋지네요 하셨습니다. 시간 나실 때 가셔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건 어떤 영화라기보다는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네, 그게 가능하다. 이게 원이 몇 년도에 나왔을까? 픽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작품을 보였던 제일 첫 번째 작품이 토이스토리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토이스토리 1이 1995년도 작품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히 30년 전인 거잖아. 30년하고도 1년이 더 된 건데 그때 이때 토이스토리 1을 봤던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뭐 9살 이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지금 40이 된 거예요. 그러니 토이스토리 5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조이5575님, 안경점에 안경 코 수리 갔을 때 안경 코가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라 그랬더니 남편하고 직원분이 웃던데요. 과연 귀여워서 웃는 걸까요? 음식을 다 먹어놓고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없어졌어요. 떡볶이를 볶았는데 분명히 다 볶았는데 없어졌어요. 자, 어디 채널을 삭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돌리지 마세요. 그대로 있는 거야. 움직이지 마. 카밀의 레 페스틴 그리고 핑크 마티니의 심패틱 듣고 올게요.

0: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자, 게시판 살짝 보죠. 동네 노는 언니님. 알디, 저번 주에 축구 봤나 보다. 왜 그랬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아, 진짜야.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아, 누가 또 어디 갔는데 틀어놨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내가 보면 지는구나. 이번에 진짜 또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네. 그리고 솔직히 뭐, 우리 팀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 팀의 이제 미스였죠, 미스. 네네. 하석풍님, 누가 알디 혀를 4분의 1로 접어놨니? 하셨습니다. 긍정행위님, 마늘 꼭지 따다가 문

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연 남깁니다. 알디 위에 귀여운 것까지 잘해요. 내일 모레 밤 100살인데 꼭 그렇게 밤 100살이라고 밝히셨어야 했나요? 말랑콩떡님, 지금 샤이하던 아기 세대 게시판에 분연이 일어남. 이것이 알디의 큰 그림인가? 오늘 게시판 분위기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난국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새싹 문자 하나 보죠. 테디 필름님, 화장실도 못 간 만큼 바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업무 내용은 인터넷을 하든 책을 읽든 자유시간을 가지래요. 하루 종일요. 맙소사, 뭘 해야 좋을까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하면 되죠. 네. 평소에 회사에서 월급 루팡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몰래 탕비실 가서, 네, 근무 시간에 과자 까먹고, 몰래 부장님이 잔소리 하실 때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고, 네, 몰래 이렇게 집중한 척 하면서 이제 부장님이 말 걷는데 약간 한번 씹어도 보고 네, 그러시면 되죠. 예예. 예. 아니 근데 되게 좋은 회사다. 이유 묻지 말고 오늘은 나가서 인터넷을 하든 책 읽든 자유의 시간 가져. 오, 멋있다. 레몬트리님, 담배 냄새 나요. 조용히 안 해? 여기서 분위기 반전 한번 줄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서른쯤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목을 약간 바꿔주셨는데 반백지음에 이러지 마. 분위기 끝내려고 그러잖아. 이러지 마. 좀 도와줘 좀. 이문세 옛사랑 띄워드리면서 그대 잠깐 알렉스입니다. 1부 잠깐 문 닫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아껴불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경기도가 드릴게요.
5: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4: 당연히 드립니다.
6: 예술인 기회소득.
4: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6% 오른 8,356.79로 시작한 뒤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한때 8,550선을 넘어서는 등 3-4%대의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534.9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MSCI는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통해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즉 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자국이 IAEA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란의 입장을 거듭 반박한 것입니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0: 최근 3년 동안 여름철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32명이며 2023년 7명에서 2024년 11명, 지난해에는 14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외 거주자가 59%인 19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1%인 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여성이 남성의 2.4배 수준으로 황혼육아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그 밖에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도 좀 더 확대돼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부는 오늘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은 내일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또 오늘까지 동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도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여전히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청주 28도, 춘천 광주 27도로 예상되고 반면 동쪽 지역은 대구 강릉 23도의 분포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하면서도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클래식파이 프로젝트의 스위티 띄워드렸습니다. 참치교육님께서 오 알디 서른쯤 목소리인가요? 비오기님 서른쯤에 난 담이 와도 금방 돌아왔었지. 현숙님 서른쯤에 발 삐는 건 일도 아니었지. 반백쯤엔 다치면 낫질 않아. 다들 나이 얘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주 명곡이죠. 스위티. 제가 반 50대. 네, 반 50대. 어느새 저는 반 100이 되었습니다. 아, 나이도 뭐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건가요? 왜 이렇게 다들 곱셈을.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작 쿠폰 가맹점 시즌1이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맹점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또 새로운 가맹점이 탄생을 했습니다. 두둥탁. 이번 주는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28호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키즈 풀빌라 트윈 땡땡 풀빌라입니다. 제주 애월읍 유수암에 위치되어 있고요. 개별 룸에 온수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놀이가 가능한 풀빌라. 아기새 인증 시 3만 원 상당의 바베큐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먹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예예. 예. 너무 좋고요. 아이 좋아. 아이들과 놀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주도에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주도 놀러 와서 방송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자, 잭잭 쿠폰 가맹점 정확한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도 리스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돼 있고요.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네 잭잭 인증하시고 할인도 받으시고 혜택 받으신 후에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준비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시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로스 ERP.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I ain't worried. 그리고 Maroon 5의 Moves Like Jagger 듣고 오셨습니다. 6748님. 식탁에 있는 동그란 등이 어둡다면서 긴 형광등으로 교체해놔서 속이 부글부글하네요. 나름 인테리어 신경 쓰는 사람인데. 방송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식탁에 있는 동그란 등이 어둡다면서 긴 형광등으로 교체를 해놨다. 그러니까 어떤 왜 그러셨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하죠. 그죠? 그게 집에 간접 조명들이 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 위에 있는 동그란 그 노란 등 있잖아요. 그것만 쓰시면 아무래도 집이 이제 뭐 느껴지는 온도도 그렇고, 네, 등이 주는 효과도 그렇고 너무 그냥 노랗기만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새 그 메리평으로 이렇게 그 천장 실링을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메리평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간접 조명으로. 보통 벽들도 이제 밝은 색으로 하시니까 이제 바운스 돼서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등의 색깔은 형광등의 하얀색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색깔로 변할 것이고, 머리 위에 있는 등은 또 따로 비춰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못 하실 거면은 메인 등으로 바꾸시는 것보다는 예쁜 스탠드를 좀 갖다 놓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하, 근데 이 형광등으로 왜 교체해 놨는지는 나는 알 것 같긴 해, 느낌이. 집은 좀 밝은 게 좋습니다. 네네. 1450님, 새싹이시네요. 1450님,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키키피디님, 작가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음악 FM만 쭉 듣고 끝나면 업무 중에 조용한 클래식을 들었었는데 뭐에 홀렸는지 표준 FM으로 왔는데 왜 사람들이 푹 빠져서 듣는지 알겠네요. 앞으로 장담은 못하지만 자주 들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자주 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장담은 못하시더라고요. 왜?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내가 창피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기보다는 자리가 되게 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는 막 정치인들도 게스트로 나오시고 막 사회 이슈들 막 다루시고 막 진짜 시끄러운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나왔고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이러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약간 그 방파제 같은, 네, 그런 역할입니다. 자주 놀러 오셔서 편하게, 네, 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4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 게시판에 그 자주 오셔가지고 자꾸 구속하라 그러는 분들 계세요. 도대체 나보고 누굴 구속하라 그러는 거야. 예. 네. 자꾸 구속하래 나한테. 게시판이 우리 쪽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오셔서 자꾸 구속하시라고. 자, 핑크공주님. 옛날에는 완전 중년 아줌마일 줄 알았던 반백살. 지금 내 나이가 어느덧 반백살. 그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반백살의 그 이제 인생 선배님들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반백살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철이 덜 든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좋아진 걸까요? 자, 박정현 꿈에 그리고 송소희의 Not a Dream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Ciao, buongiorno, signore e signorita.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everybody. 자, 난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라고 합니다. 사실 나도 아직 내 이름을 잘 못 외웠어요. 자, 지금 난 실크 가운을 입고 투스카니의 물안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꽉 막힌 출근길은 어떤 기분일지 글쎄 상상이 잘 안 가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에 주식창을 보는 사람, 아침 9시에 그대창을 듣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쪽이죠?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비트코인은 모르지만 코인 노래방 좋아해요. 닷컴 버블, IT 버블 모르지만 슈가 버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당신들의 계좌 안녕한가요? 주식창에 바람 불만 뜨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우리 아기새들, 순전히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매주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해요. 자, 키키 PD, 여기 와인 한 잔만.
1: 야,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예?
0: 자, 엊그제 요트 한 대를 팔고 왔는데 요트는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좋더군요. 주식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사팔사팔 하다 보면 계좌는 녹아내린다. 걍 좀 냅둬라. 놔두면 오른.

한다. 모름지기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지만 여윳돈을 만들려면 여유를 부려선 안 되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키키 PD 어록 정리하고 있죠? 차오, 다음 주에 봐요. 귀여운 아기새들 잊지 말아요. 내비둬. 냅두면 그거 오른다니까.

자, 코너 이어서 여러분들 네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오셨습니다. Let It Be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약간 정답이죠.

좋게 표현해주면 뭐 시간이 해결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let it be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석을 하자면 거 좀 냅둬라 좀 이런 뜻이죠. 예, 냅둬라. 예, let it be. 자, 그나저나 오늘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이탈리아인 네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피에로 로베르토 바조 씨가 네 오셔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 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주식창 여러분들은 아침 9시에 그대창 그죠?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어제 아주 그냥 네 그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 그 지금 게시판에 저희 여러분들은 뭐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모르는 게 낫다 예 모르는 게 낫다 네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네 그 우리 코너 진행하시는 네 우리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비에로 로베르토 바조 씨가 네 이제 월드컵 기간 끝나면 예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제 예, 지금 축구 응원할 팀이 없어가지고 예 할 일이 없어서 예예 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게시판 좀 볼까요? 이분 한번 왔다 가면 꼭 이렇게 게시판이 좀 시끄러워요. 스칼렛님 아직까지도 돈주왕까지밖에 못 외웠어요. 이름 다 외울 때쯤 이 코너 끝나려나? 그럴지도. 봉화님 로베르토는 화나면 갱상도 사투리가 막 나와. 이가 왜 이 말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 저 그 저기 진짜 찐 경상도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이제 사람 부를 때 요예 요예 이거 했는데 진짜로 부산 사람들이 와갖고 아유 부산 와갖고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저기 진짜 시골 사람 취급받는다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저기요라고 하지 저기요 사장님 이렇게 하지 요예 이런 거 안 한다고 근데 그 전에는 요예 전에는 또 그게 있었어요. 저쪽에 계시는 이모님을 부르는데 내가 먼저 대답을 하는 거야. 예? 예? 그 이모님이 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대답을 하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었죠. 예. 아, 뭐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예. 석풍님, 아니 근데 코너 이름 대체 뭐냐고요? 이코지로 할까요? 이코지? 이 코너 지나가리라. 이 코너 역시 지나가리라. 네. 그냥 이코지로 그냥 하죠. 이코지. 이코지. 왠지 약간 되게 코지하다. 이코지. 아우, 이것만 하면 이렇게 힘들어. 자, 여행 스케치님께서 김정원의 아당만 듣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요. 알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장담해요. 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네 로베르토 바조님께서 오는 네 이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날도 있고 되게 차분한 날도 있고 조용한 날도 있고 합니다. 네네. 자 이코지 함께 하셨고요. 패더 앨리스의 Nevertheless 그리고 에드 시란의 Eyes Closed 눈 감아 듣고 오겠습니다.

코레노츠님, 새싹이시고요. 마지막 사투리로 보아하니 분명히 이탈리아 사람 아닌 건 확실하네.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일단 믿어줘 보죠. 자, 현 형제님,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CBS 두 채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일 귀호강 중입니다. 사실상 뭐 구속 상태죠. 그래서 제가 구속시키려고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예,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구속시켜, 진행시켜.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여러분 응원특집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을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레드 아이템 하나 정도 갖춰입고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어제 역대 최대 낙폭으로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한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6% 이상 급등해 장중 95.5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말은 물론 한국거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것에 관련해 관계 당국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 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 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한국 정부의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 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네 척의 한국 선박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4척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6명이 승선 중이며 4척 가운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한 척입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4척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현재 18척으로 파악됐습니다. 걸프국을 순방 중인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는 국제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그게 현행 국제법이라며 걸프 지역의 모든 국가가 뜻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

0: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와의 어제 통화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께 이야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잘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바늘에는 실이 따르고 영화관에는 팝콘이 빠질 수 없죠. 고구마에는 시원한 동치미가 제격입니다. 다 이렇게 어울리는 조합이 있듯이 노래도 그렇잖아요. 이 노래 다음에 어떤 노래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듣는 맛도 달라지는데요.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뒤이어 흐르면 좋을 노래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저는 오늘도 첫 곡만 골랐어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0: 아이오아이 갑자기. 이 곡 요즘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곡이라서 제가 첫 곡으로 골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0884번님께서 어머, 제가 막 신청하려던 곡이었는데 듣는 건 좋은데 왜 제가 따라 부르면 트로트가 되는 걸까요? 나이 쉰에 요즘 푹 빠진 곡입니다. 요즘 세대 불문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갑자기 다음에 어떤 곡 흐르면 좋을까요? 선곡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울리는 조합은 있죠. 그렇게 어울릴 만한 노래들로 바통을 이어가면서 선곡을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선곡 PD입니다. 여러분의 선곡 레시피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00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커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0: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응? 갑자기? 최성곡 네가 좋아. 영시민님 청하셨어요.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갑자기 네가 좋아 최성곤의 노래에 이어서 러블리즈의 아츄까지 사랑 가득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중간 조금은 지치는 수요일 두뇌 운동 손가락 운동하면서 기분 좋은 오늘의 리듬을 만들어 보시죠. 일상의 리듬을 더하는 시간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오늘은 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어주네요. 걷기 좋아요. 걷기 좋은 랄랄라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민들레님 보내셨어요. 러블리즈 아츄에 이어서 다음엔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스콜라님 보내셨고요. 5136번님도 든든한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지쳐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대만 있다면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토이 김형중의 좋은 사람까지 흘러왔습니다. 0584번님께서 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토닥토닥했던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네요. 준비하면서 이 시간 랄랄라 선곡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딸이 결혼을 하는군요. 너무 좋기도 하고 왠지 서운하기도 하고 싱숭생숭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처럼 잘 살 겁니다. 물 흐르듯. 좋은 사람 이어주신 큰 무지개님께서요. 레인보우 6개월 만에 표준 FM을 알게 된 1인입니다. 이봉규 아나, 백원경 아나가 뉴스를 진행하는 걸 들으면 너무 신기해요. 그쵸? 저도 이봉규 아나운서가 딱 랄랄라 시작할 때 뉴스 하잖아요. 저도 신기해요. 같은 사람 맞나? 하고 든든하게 뉴스 해주면은 기분 좋아지고 왠지 힘나고 그렇답니다. 2시에 어떤 가요에서도 이봉규 아나운서 만나주세요. 천생연부님,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신청합니다. 라디오를 딱 키면 옷구슬 같은 백원경 DJ의 목소리가.

이거 수요일에 어떻게 흐르게 하죠? 오늘이 하늘이 아주 쾌청하고 청명하네요. 한스베베님. 아이유의 좋은 날 보내봅니다. 이렇게 흐르게 하시면 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아이유 좋은 날까지 흘러왔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더하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동장님께서 와 첫 방송처럼 랄랄라 가족님들 너무 많으시네요. 원경님 행복하신가요? 그럼 저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심 전심 망고아빠님 청하셨어요. 오늘 하루는 10점 만점에 10점이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앞서 들은 곡 SES Just a Feeling 9080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은 휴보라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엄마께 와서 같이 장사를 해요.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 안이 제법 덥습니다. 손님들이 뜸하네요.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큐님. 여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랄랄라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말이 안 통한 네트님. 주인장 바뀌고 처음 보내봅니다. 노래도 좋고 좋네요. 앞으로도 쭉 들을게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걸로 알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쁜이님. 오늘은 신랑과 같이 동네 공원 손에 손잡고 같이 산책하면서 듣고 있는데 즐겁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정말요? 아직은 그래도 산책하기 괜찮은가 봐요.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랄랄라가 좋은 동행이 되고 있겠죠? 이쁜이님께도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할게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모두 함께 모여서 흘려보내주신 랄랄라 가족들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 우리 모두 여기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

0: 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의혹의 진원지인 서울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 등 1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1일 선관위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으며 지난 16일부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시작으로 서울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공무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북한의 최근 군사 분계선 MDL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북한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울타리 설치와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MDL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MDL 근접 철책 설치 등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에 일주일 새 14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SNS에서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오늘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 신청서에서 서울경찰청이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 위반했기 때문에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 탄 교수는 오늘 출석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0: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7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할 때 간혹 있으시죠? 어떤 말이 혀끝에서 빙빙 도는데 입 밖으로 선뜻 꺼내지 못하는 이런 걸 두고 설단 현상이라고 한대요. 우려하는 것처럼 건망증과는 관련이 없고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말하자면 정보를 저장은 했지만 인출이 어려운 거죠. 이럴 때 누군가 작은 단서만 주면 금방 떠올릴 수 있고요. 동작이나 제스처로 활용하면 기억이 더 잘 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세월의 선물이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것만 자각하고 있어도 훨씬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요.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피송 첫 곡은 루이 클락이었죠. Yesterday when I was young. 설단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tip of the tongue phenomenon이라 하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빨리 기억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어느 순간 기억이 저절로 둥실 떠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뭐 나이가 들수록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좀 더 겸손해지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정 안 하면 어쩌고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 음악 들을 때 그런 현상 자주 있죠. 아, 이 노래 제목이 뭐더라? 가수가 누구더라? 뭐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지만 좋은 걸 그저 좋다고만 느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가족끼리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리치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바람돌이님 선곡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메이우드였죠.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The Brothers 4의 Try to Remember까지 전했습니다. 노래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비공개로 지수님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후유증이 세네요. 감기 몸살에 눈도 잘 안 보이고 햇빛송은 들어야겠고 하시면서 오셨고 솔령이님은 엄마가 갑자기 아프신 바람에 오늘 변신이 없네요 하셨고 특대님은 예쁜 딸이 그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안쓰럽습니다. 빠른 쾌유 응원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맑은 날 아름다운 날 어쩌다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들 아프신지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얼른 쾌유하시고 쾌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우주데스타님은 오늘 연하늘색 옷이 오 보기 좋다고 해피해피해 보인다고 하셨고 우리 강영님은 민트 색깔 좋습니다 하셨고요. 기영님은 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옷이 날개네요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다지 볼 게 없어 보였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일까요? 휴대폰 두 대 레인보우 깔았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늘 CBS 우리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딸기님은 지수님 찌찌뽕 저는 오늘 하늘색 셔츠를 입었는데요. 김치 국물을 한 점 묻혔네요. 아 이것은 마치 푸른 하늘에 떠있는 빨간 풍선 이걸로 하자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해피송 보라 퀴즈 알쓰 신잡 퀴즈 우리말에 대한 문제 준비했고요. 음악 듣고 풀어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무디 블루스예요. Your Wildest Dreams.

맥스의 Walk Like an Egyptian이었고요. 우리 찰리골님이 와, 제 최애곡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무디 블루스요 하셨는데 Your Wildest Dreams 함께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입니다. 아, 이 말은 원래 한자에서 왔습니다. 우리말 문제고요.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지경을 가리키는 말. 바둑에도 이 용어가 있죠. 바둑돌 세 개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 빈자리에 돌을 놓으면 바로 상대방에게 잡히기 쉬운 위험한 자리를 두고 바로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이것에 돌을 집어넣는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의미가 확장돼서 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 단어와 고객을 합친 말로 호객님이란 파생어도 생겨났죠.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어수룩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릴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실제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단어입니다. 두 글자고요. 두 글자. 아,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어수룩한 사람. 우리도 한 번씩은 살다 보면 하, 나 이랬나? 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 단어와 고객을 합친 말로 호객님이란 파생어도 있습니다. 자, 두 글자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림자님 낙장불이 많이 해요. 자, 정답 아실까요? 이 두 글자의 단어. 뭐 정답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어수룩한 사람. 자, 두 글자의 이 단어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왕서방님 신청하셨고요. 크랙 데이빗이에요. 7 days.

0: Lights.
1: 7906님, 아내와 함께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아내가 10년간의 오랜 전업주부 생활을 마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을 텐데요. 잘 준비해서 원하는 성과 이룰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창업을 준비하신답니다. 이제 사장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요. 그동안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디딤돌이 되리라 믿고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럴 때 또 해피송이 오시면 저희도 열렬하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돕겠습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보람님이 신청하신 제이슨 데룰로의 What to Say, 또 왕서방님 크랙 데이빗의 Seven Day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라 퀴즈는 우리말에 대한 문제죠. 아, 이것은요, 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사전에도, 우리 한글 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고요.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어수룩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릴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두 글자의 이것 무엇일까요? 6213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8697님은 정답, 푼수? 하셨는데. 아, 뉘앙스는 약간 또, 약간 좀 맞는 부분이 있네요. 교집합이 있어요. 4410님은 깍쟁이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정말 몇 수를 앞서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의 창 릴렉스님은 짱구입니다. 아셨고, 음유시인님은 늦고 선점 하셨는데, 아, 시골 외할머니 댁에 있던 백구가 갑자기 보고 싶고요. 요즘 뭐 야구도 한참이고 내일은 월드컵 3차 예선, 축구도 봐야 되고 우리는 친구고 해피송은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습니다. 자, 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어수룩한 사람, 자, 두 글자의 이 단어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알랭 마리에르 애곡이고요. 민호님이 신청하셨고 우리에겐 배인숙 씨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로 유명한 곡이죠. 엉 포에트.

0480님, 예순이 넘어서 취준생으로 지내다가 드디어 취업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호장비 잘 챙겨서 다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 잘하시고요. 또 해피송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세 곡이었습니다. 조니 헐튼이었죠. All for the love of a girl. 김세만의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 또 모세다데스의 Adios Amor. 현경과 영의 그리워라죠. 우리에게는. 또 알렌 바리에르의 Un Poet. 민호님의 신청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로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 다들 시간입니다. 캔디핑님 오션 컬러씬의 Up on the Downsid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0: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2: IH
1: 인천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12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정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8월까지인 대표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상의 연임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친명계가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 불출마를 압박했지만 정 전 대표는 연임 도전으로 정면 승부를 건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두 척의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네 척의 한국 선박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총 26명이 승선 중이고 4척 가운데 한 척은 다음 달 중순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데 이어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해협 안쪽에 남은 한국 선박은 18척입니다.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승선 중인 75명과 외국 선박에 탄 33명을 합해 모두 108명이고 해수부는 나머지 선박 18척도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0만 명에 육박해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8%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로는 99,534명의 아기가 태어나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4월 월간 기준과 1월에서 4월 누적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2개월 연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참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고 군인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0: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에이니 미라님. 전철에서 해피송 듣고 있어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 가는 길입니다. 딸과 계양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인천 사람 서울 나들이 가는 길 설렘 가득입니다 하셨네요. 아 이거 거의 매년 있는 도서전이죠. 저도 올해는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했는데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미라님이 제목까지 재미나게 잘 다녀오시고요. 가서 좋은 책들도 만나시고 괜히 막 사면 읽지 않아도 막 좋아지는 기분이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화숙님은 볼륨 크게 하고 설거지 들어갑니다 하셨고 은혜쌤님은 열이라고 있는데 신나는 곡 감사합니다. 피로감을 잊게 해줍니다 하셨는데 역시 낮에는 신나는 곡이지 그죠? 지리사님이 신청하신 폴리스의 두두두 다다다 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와나왔고요. 오늘 1부에서 보라 퀴즈 풀어봤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문제, 어수룩해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어수룩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6785님, 안녕하세요. 저 찾으셨나요? 하셨는데 자칭? 정답은 호구입니다. 글자의 원래 뜻은 호구, 호랑이 호의 입구,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이죠. 아 오늘 뭐 정답 잘 알려주셨고요.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통파리님 4067-5951 또 제이님 7906-6378 릴렉스 5887-9103-7690-5537님이십니다. 뭐 해피송은 늘 우리 햇님이들에게 호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내 주변의 호구? 내 주변이라 하지만 실은 뭐 내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호구 탈출입니다. 호구 탈출. 우리 부모님도 아시면서 당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예전에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주말이었을 거예요. 오후 4시쯤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다가 한 두세 개 탔나? 이게 또 야간 개장한다고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유이용권을 내고 한 두 개인가 타고 뭐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한 3시간 기다리고 막 이랬더니 하,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을 호구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시나요?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주변의 호구, 호구 탈출 등등등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달릴레오입니다. 남한산성 남문으로 올라가면서 해피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늘 응원합니다. 문경도라님 클라우디아 베리의 부기 우기 댄싱 슈즈였고요. 또 화곡동 김밥님 아바의 노잉 미 노잉 유, 또 주민마마 089님 미치보이스의 코코모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내 주변의 호구? 호구 탈출. 6887번으로 바람 쐬러 가자면서 외제차를 끌고 나오는 언니가 있습니다. 근데 밥은 제가 사고 커피도 늘 제 차지예요. 두어 달 핑계대고 안 봤더니 이제 커피는 사드라고요? 하셨어요. 아, 그 언니 너무하시네. 근데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부터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기 전부터 이런 거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굳이 만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6887님도 주장할 건 주장하시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887님 파이팅입니다. 옐로우 튤립님은 저는 제가 바로 호구입니다. 언니네 가족들 모두 생일을 챙기는데요. 정작 제 생일에는 조카들이 잘 안 챙겨주더라고요. 아유 돈이 없어 그러나 휴 하시면서 아 조카 사랑이 남다르시다 생각이 막 들고요. 근데 내리 사랑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모나 고모, 외삼촌에게 용돈을 받아봤어도 시원하게 뭔가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반성하고 있고 또 조카들에게는 주지만 또 받을 수 있을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준호맘님은 애들 어렸을 때요. 책이나 유아용품들, 교구 등을 혹해서 12개월 할부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곤 했죠. 아니 나는요.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공부 잘하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와 보니까 공부는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줘도 잘 따르는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유 뭐 과하면 문제지만 엄마 마음은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 준호맘님은 이제 자제분이 3명 애들이 3명이시잖아요 저 알고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본 좀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애 셋이 열심히 갖고 놀았으면. 근데 대체로 자라나는 아이들 문제는 급하게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에 한 표 보내봅니다. 나오키님 저도 젊었을 적에는 호구 노릇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결혼 후에 마눌님께 혹독한 정신교육을 받은 후에 지금은 개선이 되었죠? 하셨는데 아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호구 탈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비공개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이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사과폰을 사달라고 한 달을 조르더라고요. 그만 먹고 하나 사줬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보헤미아님 노래도 좋고 오늘 햇볕은 쨍한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 산책할 맛이 나네요 하셨어요.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The Smokey의 Mexican Girl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슴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호구잖아요. 영표님이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어머 오늘 당신 특집이네 합니다. 영훈님은 젊은 시절 연애할 때 호구였죠. 제가 돈을 더 많이 썼으니까. 쓸만 안 있으셨겠죠. 8667번으로는 저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순도 100% 호구입니다. 친구들과 한잔할 때 선착순도 아닌데 계산대로 제일 먼저 나가 카드를 꺼내 결국 셀프 독박 계산을 합니다. 아 이거는 기분파. 이거는 취하신 거죠. 취하신 거. 아, 후레지아 향기님이 제 지인 모임에는 거의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어디 나들이 갈 때요. 제가 차를 가고 모시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더니요. 나중에는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것 같아서 호구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모임은 손절을 했답니다. 아 이거 진짜 운전도 맞아 그래요. 뭐 아무래도 내 차를 가지고 나가면 같이 운전을 이렇게 돌아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그런 경우에 진짜 내가 이거 피곤하고 기름값 쓰고 다 하는 건데 그죠. 카이님은 15년 된 지인을 모시고 국내외 여행을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외식비를 점점 나 혼자 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치맥을 하러 만났는데 아예 지갑도 없다고 하셔서 아 호구 노릇했다 생각하고 손절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손절하셨으면 그거 배운 거야. 인생 경험. 이거는 뭐 배운 거죠 뭐. 블루카페님이 공감 100배 명언을 주셨습니다. 1.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2. 가든 말이 고우면 얕본다. 3. 고생 끝에 골병 난다. 4. 참으리니 3번이면 호구다. 5.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 받는 꼴뚜기 값이겠지 꼴뚜기 값. 6.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빼기다. 7. 티끌 모아 티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예요. Kiss Me.

아가다님 좋아하는 곡이 쭉 이어지네요. 최고 하셨고 스쿠프님은 선곡이 너무 신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2412님이 신청하신 중경삼님 OST기도 하죠. 크랜베리스의 Dreams였고요. 또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였습니다. 우리 엘리추님이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치페이 선진국이 됩시다. 대한민국도 하셨는데 우리 깨톡 보면은 n분의 1로 나누는 기능 다 있잖아요. 그거 쓰시고 동장님이 오늘은 지수님께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호갱님 하면서 언제 또 불러보겠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호갱이라는 얘기인 거죠. 저야 뭐늘 우리 햇님이들께 호갱이고 싶죠. 동장님 커피는 셀프.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정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유투입니다. With or without you 남기고 저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1: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또 다른 권한인 회계 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김호철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자료 수집 뒤 7월쯤 실지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오늘 지적했습니다.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가운데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 중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송파, 강남 등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률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 노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며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개월 연속 기준점을 하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7월 BSI 전망치는 98을 기록해 올해 3월 긍정 전망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전달에 긍정 전망이 우세했던 제조업 BSI 전망치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비제조업 BSI 전망치는 기준치를 넘어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워싱턴 DC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달 초 한미협의를 통해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한미협의에 관련된 인사들을 만났는데 한미협의에서 합의 도달을 위한 일정표가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제안으로 핵연료병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0: CBS
2: 네가 좋아.
3: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2: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3: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0: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6월 24일 수요일 2분기 어떤가요? 에이면 첫 번째 트랙 보아였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 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문 열렸고요. 우주데스타님 오늘 봉디 수박 먹고 왔나요? 수박 패션이네요. 아기상아님 오늘은 그린 봉디. 바나나우유님 초록초록 텔레토비가 생각났어요. 모두 부지런히 방송 시작부터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초록초록한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걸 왜 입고 왔냐면은 그냥 아침에 그 장을 열었는데 저 구석에 요 옷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입었던

0: 입던 옷이라. 오랜만에 아, 초록색 좋지. 그래서 꺼내 입었어요. 가끔 우리가 그 장 열면 아 맞다 내가 이 옷 있었지 하는 옷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오늘 이 옷입니다. 아,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레인보우 어플에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너튜브에서는 어떤가요 채널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똑같은 멘트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달라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아서입니다. 0680번님 녹색 돼지 이봉규. 녹색 돼지? 난 뭘 해도 되지. 잘 될 거지. 아, 멘트 좋았어요.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여섯 글자밖에 안 되는데. 아, 녹색 돼지 아주 참신한 표현입니다. 노래 제목으로 괜찮겠어요? 녹색 돼지. 아니면 밴드 이름으로 녹색 돼지. 네, 녹색 돼지의 무대입니다. 자, 어쨌든 보이는 라디오. 녹색 돼지가 지금 활발하게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이렇게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 A면 오늘 저와 함께 버스 타실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텐션 열차 운행이 없을 예정입니다. 분명 아쉬워할 봉팔님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텐션 열차를 달래줄 텐션 버스를 저희가 오늘 태워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 노추임새 데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게 올라타 주시고요.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녹돈? 녹돈이요? 스위트하트님? 아 녹돈 삼겹살 보성 녹차밭에서 방금 달려왔습니다. 이분 부르고 달려가보죠. 광가시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관절 연골이 걱정.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여전 트랙 불독 메이션 다스티니.

불독맨션 데스티니 페퍼톤 생운을 빌어요 재생해드렸습니다. 저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함께 달리고 있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텐션 열차 없이 오늘 텐션 버스로 A면에 좀 당겨서 운행하겠다 말씀드렸더니 4953번님께서 앗! 내일 축구 때문에 치킨 거하게 먹고 금요일날 출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내부 사정으로 저희 하루 건너갑니다. 내부 사정이에요. 뭐 거창한 이유는 아닙니다. 도투랑님 봉디 보니까 호박잎 생각난다. 쩝. 호박잎 나왔고 뭐 초록색인 거 이러다가 다 나올 것 같아요. 뭐 슈렉도 나오고 피터팬도 나오고 뭐 둘리도 나오고 심지어 1463번님은 봉디 보니까 풀 뽑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잡초남. CBS 잡초남. 슬레이버리님 녹색지대랑 같이 콜라보해보세요. 사랑을 할 거야.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짐승돌 2PM처럼 짐승 DJ로 돌아온다. 진짜 짐승 DJ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말이죠.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진짜 좀 예민해지면 우리 봉팔님들 사연을 공감을 못해드립니다. 예민한 DJ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DJ가 막 공감해달라고 사연 보내는데 얘가 자꾸 틱틱거리고 징징거려요. 나도 힘들다고. 그러면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기계적으로 멘트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거잖아요. 4687번님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떤가요를 남편과 둘이 듣다가 첫째 아들 육아하면서 셋이 푹 빠져들었는데 지금은 70일 된 둘째 딸 키우면서 넷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잠이 모자라서 이 시간쯤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신나는 음악으로 깨워줘서 고마워요. 이 라디오라는 매체가 우리 아기들 육아할 때 딱이죠. 확실히 좀 심심하거든요.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랑 하루 종일 있으려면. 그렇다고 계속 TV를 켜놓기는 그렇고 이럴 때 라디오를 켜주면 귀가 덜 심심해지는 이런 마법 같은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시간을 어떤가요와 함께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오늘의 띠띠빵빵 텐션버스 준비되셨어요? 자, 어라이!

원하는 곳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 무엇도 우리 막을 수 없다. 스트레스 다 비켜 비켜 뒤티 빵빵 텐션 버스. 자, 환영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질서 있게 올라타 주십시오. 우리 텐션 버스는 따로 목적지가 없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차창 넘어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로 달리길 원하세요? 아니면 푸른빛 가득한 가로수길 사이로 달려볼까요? 아니면 속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우리 봉팔님들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 저희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텐션버스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모두 올라타셨죠? 자,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행복하고 신이 나게 달려보는 뒤디방방 텐션 열지. 오라오라 모두 다 오라이. 오늘의 첫 번째 정류장 자사입니다. 버스 안에서 라일락 서영님, 원래 일요일날 방송 안 하는데 방송을 들은 것 같다. 이번 게 어떤가요는 이제 일요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쉴 새 없이 오후 2시 5분마다 달리는 테이션 열차. 언제든 놀러오세요. 이가바가바두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성심을 다하는 빵집으로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거기서 뭐 사시려고요? 일단 우리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띠띠빵빵. 루이비숑님, 딸기건행맘님, 임선영님, 우승맘님, 음유시이님, 음악은 마음의 식초님도 답승! 너. 자, 저희 펜션 버스네 앞에 캔 탄산수를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무료로 가져가세요. 컴온! 컴온! 컴온! 자, 옆사람과 오늘 처음 만나셨죠? 가볍게 눈인사 부탁드립니다. 목적지까지 함께 갈 사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아 나 지우만. 자 오늘 텐션 버스 탑승하신 분들 오늘 대전에 성심을 다하는 빵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 할인 쿠폰을 탑승하신 모든 봉팔님들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Road Fighter. 엘리님, 센지라님, 짬이 좋아님, 금일70번님, 엘리님, 0336번님, 루이비숑님, 다미님, 목두리님, 모두 탑승! 다시 한번 띠띠빠빠! 오늘 대전에 이어서 지금 부산 해운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공님께서 바다가 보고 싶으시대요. 해운대로 렛츠고! 컴온! 희망이 샘솟고 활력이 넘치는 띠디방방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부산 해운대로 뽀뽀뽀뽀.

0: 도로 상황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전혀 막힘없이 시간 내에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도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온도 현재 19.8도, 미세먼지 상당히 좋고요. 날도 맑아서 우리 봉팔님들 여행하시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으로만 가득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1: 교! 교! 교! 교!
0: 상글! 상글님! 아, 트렁트렁님 너무 졸려요. 텐션 좀 더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조금 더! 더 올리고! 업! 에이! 1236번님, 봉수님, 4367번님 모두 탑승! 오늘 저희 텐션 버스는 이제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만원 버스로 달려요. 팬님, 파이코코님, 눈물속에 비고님, 카푸치노님, 도지이아님, 탑승! 오늘 이봉규의 어떤가요는 금요일에 텐션열차 운행 정비관계로 휴일로 하루 당겨 이틀 당겨 텐션버스로 운행합니다. 미리 이용해 참고 바랄게요.

자, 다음 목적지 보성으로 갑니다. 아기상어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녹차밭 구경하러 렛츠고 보성 녹차밭으로. DJ 디오쇼 뱃놀이. 마음까지 정화되는 보성 녹차밭. 연초록 물결에 걷기만 해도 배가 부른 전남 보성 녹차밭. 녹차의 고향.

가기 전에 저희 잠시 휴게소 들러서 우리 봉파님들 배 좀 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메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드리죠.

최초 우등 선수이기 때문에 전 좌석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더 좋은 좌석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텐션버스는 1호차밖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다시 운행할 때에는 저희가 좀 더 호차를 늘려서 적어도 10호차까지는 준비해서 우리 공팔님들 모두 탑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착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신 우리 1460번님 지금 놀러 왔는데 너무 신기 제작진도 너무 신기

뒤티방 박텐션 버스 운행을 마쳤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08님들 옆 사람 집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깨워주세요. 예, 도착했으니까 내려야 돼요. 저희 텐션 버스 청소하고 또 회차 돌아야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봉스님, 저 첫방부터 들었는데 봉지는 뒤끝 장렬이에요. 제가 녹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짜 뒤끝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오해입니다. 오해. 저는 우리 봉팔님들의 광대다. 봉팔님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별명도 괜찮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 카페턴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안녕.

다나의 세상 끝까지 그 전곡 SES의 러브 재생해드렸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마이바우저님 신청하신 녹색지대의 곡입니다. 괜찮아 테이프 깔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타다 대기발령 조치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

0: A차는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출퇴근에 쓰이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됐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착수하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남동정수장에 하루 30만 톤 규모의 오존처리, 활성탄 흡착기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해 남동 수계권역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70만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품질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세종병원과 현대유비스병원이 심혈관질환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세종 하트 파트너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의뢰 회송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심혈관 질환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천세종병원은 심실보조장치와 심장이식수술 역량을 바탕으로 중증 심혈관 질환자 치료 연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경력 단절 여성의 임금이 경력을 유지한 여성보다 낮아 유연근무 확대와 경력 인정제 등 구조적 보상 체계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경력 단절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경력 유지 여성보다 15.7%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절 경험이 임금에 장기적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출산 육아기 이후인 4, 50대에 집중됐으며 이는 단절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하향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지난해 시민과 학계, 문화예술계 등으로부터 모두 1,669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증 유물에는 조선 후기 고문서와 개항기 무역 자료, 인천지역 문화예술 기록, 88 서울올림픽 관련 자료 등 인천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박물관은 기증자 초청 기증식을 열고 일부 유물을 1년 동안 전시할 예정이며 현재 소장 유물 8만 천여 점 가운데 71%인 5만 8천여 점이 기증을 통해 수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Bonnet.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일까요? 제 마음이 들렸다면 보내주십시오. 봉디와의 텔레파시. 지난주는 제가 의미를 듬뿍 담아 숫자 19를 생각했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저와 통한 봉팔님들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맞춰보겠다는 마음도 좋지만 저와 통합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더 좋습니다.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실 숫자는 0부터 99 사이에요. 0부터 99 사이. 1, 2, 3과 같은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런 식으로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시고요. 숫자는 반드시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집계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집계 시작시간은 3시 08분부터입니다. 3시 8분부터 집계예요. 그 전에 문자가 도착하면 집계가 안됩니다.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챙겨드리고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한 오늘의 텔레파시 숫자 바로 이겁니다. 야야야야! 자, 한 번 더 텔레파시 보내드리죠. 텔레파시 전송! 제가 어떤 숫자를 적었을까요? 텔레파시 받은 봉팔님들은 두 자리 숫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PM Hands up. 3시 8분부터 여러분의 손 스마트폰 위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숫자 샵 1212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00부터

이벤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레용 파비오와 합니다. 댄싱 퀸. 지금 이 시간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폭발님이 댄싱 퀸이자 댄싱 킹. 댄스 댄스 춤을 춰요 봉팔. 가만히 있지 마요

크랭크 팝 댄싱 퀸 그 전곡 2PM 핸즈업이었고요. 집계 마감 이제 3초 남았습니다. 접수 마감. 자, 오늘의 숫자 이제 공개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대 남아공. 우리나라가 이제 남아공을 꺾거나 아니면 비기더라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고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24년 만에 2승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긴다면. 내일 경기에서는 우리가 1차전, 2차전 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 이 베테랑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3차전인데요. 자, 오늘 숫자는 07이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캡틴 넘버 7. 내일 우리 손흥민 주장과 함께 모든 선수들 정말 좋은 경기 펼쳐주길 바라며 07을 저는 적었어요. 인피니트 듣습니다. 파라다이스.

인피니트의 파라다이스 듣고 왔고요. 오늘 숫자 07. 집계 시간 안에 숫자 여러 개 보내는 중복 없이 07을 보내주셔서 저와 통한 봉팔님 총 4분이 있었습니다. 중복 숫자는 제외했고요. 이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 아, 이분은 아이디가 찐 크리스찬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천국 소망님 축하드려요. 천국소망님 07 오늘 가장 먼저 보내셨고요. 그리고 간식 세트 받으실 세 분 5505번님과 한반도 26님 히히 낭낭님까지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통한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분밖에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날.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내일 아침 선전을 기원하면서 어떤가요도 내일 오후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제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들 기분 좋게 오후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가사 그림 퀴즈. Let's get it.

10분 전에 나는 영 감을 못 잡아도 10분 뒤에 나는 아! 무릎을 탁 치는 시간. 설명 없이 그림만 봤을 땐 뭐지 싶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정답이 바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모든 퀴즈 코너가 그래요. 이 시간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노래인지 제목과 가수 이름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노래 제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 한 줄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가사인지 파악한 뒤에 그 가사가 나오는 노래 제목과 가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셔야 제 그림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지만 중간에 저희가 제목 초성 힌트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30초 준비하시고 주세요.

30초 아주 알차게 쓰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노래인지 알아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감 잡은 봉팔님들 곡 제목과 가수를 모두 보내주십시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화장품 선물.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노래 제목 초성 힌트 들어갑니다. 총 일곱 글자입니다. 노래 제목 일곱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초성 읽어드립니다. 지읒, 디귿, 니은. 지읒, 디귿, 니은. 첫 세 글자, 그리고 뒤 네 글자. 키읍, 키읍, 시옷, 이응. 뒤에 네 글자입니다. 첫 세 글자, 지읒, 디귿, 니은. 뒤 네 글자, 키읍, 키읍, 시옷, 이응. 여기까지.

김광진의 동경소녀, 그전 곡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그림 상당히 우리 봉팔님들 논란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뮬란 0730번님 진아에 꺼져줄게 잘 살아. 희나비맘님 서른도 다 함께 차차차. 무조건고님 하용의 돌덩이. 지금 돌덩이 오답도 많이 왔습니다. 오로라님 마야의 진달래꽃. 가장 많은 오답으로는 제가 아까 축구 얘기를 해서 그런지 5428번님 왜 여러분 보내주신 클론의 발

같습니다. 제가 뒤에 추가로 좀 그림을 그려서 신발을 그렸고 신발 밑창에 줄이 3개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발자국도 밑창과 똑같이 3개씩 발자취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을 다 지웠어요. 저 흔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정답 들어봅니다. 발자국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오늘의 정답 솔리드 잠든 널 포켓 속에였어요. 잠든 널 포켓 속에 너를 몰래 데려가야 하니까 발자국이 지금 다 지워진 거예요. 발자국이 있다는 건 몰래 데려간 게 아니겠죠? 발자국이 지워졌어야 몰래 데려간 거겠죠. 너를 몰래 데려갈 수 있다면 잠든 널 포켓 속에 넣어갈 거야. 자, 이제 그림을 보니까 설명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다 이해가 되죠? 이분 가장 먼저 초성인터 없이 맞춰주신 봉팔님입니다. 9047번님 포함 다섯 분께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립니다. 좋은 박 듣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존박의 이상한 사람이어서 미도와 팔아서 라마추어와 케이윌 니가 필요해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7795번님이세요. 아내 생일에 부여 낙하왕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7795번님의 우리 아내분 생신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허니, 자기, 그리고 베이비. 포맨 듣겠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서도 밴드의 사랑가 준비했어요.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4: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5: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4: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정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을 점거했던 30대 여성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0: 체육단체 측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로 안에 들어가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2시간가량 입구를 막아 끝내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약사법상 허용이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 건강권, 소비자의 선택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 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시장금리와 환율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이 빠르게 늘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올해 3월 말 부실 대출 차주별 구성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59%에 가까워 과거 부실 대출 규모가 최대였던 2016년 3월 말 32% 수준보다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중소기업 차주 수는 10년 사이에 2.6배 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자산이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0억 원을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정보 분석업체 알트라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수가 지난해 말 기준 55만 7천 명에 육박해 전년 대비 14% 이상 늘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끔은 말이죠. 온갖 수식어와 복잡한 조건들로 가득 찬 세상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만 하고 저래야만 한다는 세상의 기준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순간만큼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생각보다 직관적인 감각이 먼저 답을 알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잠시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믿어보세요. 프린스입니다. 키스.

0: Kiss.
1: 프린스의 Kiss,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아,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김도윤 님이 수요일 좀 피곤하지만 차트 복권도 입고 효진 아나 후배도 오셨나요? 두리번 두리번 하고 계신데요. 참치 교육 님도 하디 후배 스튜디오 견학 왔어요 하셨네요.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올해 2026년 이번 달 6월에 뽑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대전 CBS의 신입 아나운서 뉴페이스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거든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그 대한민국의 국민 MC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1: 유재석?
2: 유재석이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유재석에서 제가 빠진 유석 42기 신입 아나운서 김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와, 이게 멋지게 인사를. 아, 이거 우리 청취자님들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름 세 글자 제대로.
2: 감사합니다.
1: 오, 지금 이제 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2: 이제 막 6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1: 와, 네, 파릇파릇.
2: 그래서. 파릇파릇하고 네. 뜨겁고 하지만 지금 제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1: 아이고. 여러분 지금 식은땀 난대요. 우리 라이커님들의 힘을 좀 보여주시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2: 네.
1: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대뜸 하고 싶은 말 물어볼게요.
2: 너무 이렇게 오늘 이 라이키팝에 나오게 해주신 것도 영광이고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나 저한테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1: 기다리셨거든요. 언제 네. 오냐.
2: 아 진짜요? 응.

0: 저를 앞으로 CBS에서 이제 유재석보다 멋진 또 진행자로 많이 함께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권역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 청취자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 레인보우 CBS 앱을 보면 대전으로 지역도 바꿔볼 수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1: 홍보까지
0: 놀러 오셔서 저랑도 네 프로그램도 대전 CBS 프로그램도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사랑합니다. 대전 CBS 감사합니다.
1: 지금 아마 선배님들 다 듣고 계실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채팅창에도 이 반응이 폰드님 목소리 좋으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0: 감사합니다.
1: 보헤미아님 화이팅 이러셨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 수요일 차트복권 하는 날이잖아요. 이 네. 차트복권 하는 날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우리 김유석 아나운서.
0: 그렇죠. 오늘 뭐 차트 복권 하는 날 네. 준비한 거라고는 차트에 대한 힌트.
1: 제가 드리는 힌트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
0: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기겠습니까? 후배가 감히.
1: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다 떠먹여드리는 힌트 있잖아요. 오늘 한번 이겨보겠다고 네. 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차트 복권 그리고 신입 아나운서와 더불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2: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2: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해.

마이크 올드필드의 포츠마우스였고요. 엔니어 모리콘의 My Name is Nobody까지 연주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루나님이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신기해라 하셨고 보헤미아님도 노래가 아기자기하니 유치원 신입송 같아요. 캉캉춤이 절로 하셨어요. 아... 약간 우리가 팝을 듣다가 이런 연주곡도 한 번씩 접해보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팝을 틀어주세요라고 S님이 그러셔서 팝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아, 8014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자리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푹푹 찌는 주차장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 상사랑 한바탕 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비상식적인 업무를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사과하고 털어버리려고요. 근데 차 에어컨이 고장나서 차 안이 너무 더워요 하셨어요. 아휴 진짜... 이 속상한 마음을 어디에다가 또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까요? 그죠? 근데 좀 너무하셨다. 비상식적인 업무라 함은 진짜 이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오래오래 담아둘수록 나한테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이제 툴툴 털고 그냥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긴 거다 생각하고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14님 위로의 마음을 전해봐요. 아 진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쵸? 챔피언 LG님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생각나신다고. 그러게요. 또 약간 세계 곳곳 그 약간 핀란드 요런 나라 여행하는 느낌도 나고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라이키 팝 음악을 계속해서 들어보죠. 방금 깜짝 인사를 나눈 파릇파릇 신입 김유석 아나운서가 우리 라이커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골라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채팅창에 지금 제가 군기 잡는 거 아니냐고 올라오고 있는데 절대 절대 아니고요. 이 노래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다고 하네요. 함께 한번 들어보고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까지 띄워드릴게요.

0: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께 화장품 세트를 뻥뻥 쏘겠습니다.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요즘에 자꾸 그 차트 복권 시작도 전에 찍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것만 집계가 됩니다.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이 노래 전주 듣자마자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그때 그 시절로 추억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 준비했어요. 힌트가 필요하시겠죠? 오늘의 힌트는 김도윤님이 고급진 선곡 팝 좀 아시는 아나운서라고 하신 우리 신입 김효석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 되셨을까요?
1: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셔서 저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힌트는요.
0: 네.
1: 바로 오늘 이렇게 라이키팝 청취자 분들과 또 하효진 선배님과 저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오.
1: 영화 타짜에 보면요, 이 화투라는 놀이가 나오죠.
0: 화투.
1: 이 화투라는 놀이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패가 있으니
0: 오!
1: 무슨 무슨 땡입니다. 오늘 제 최고의 순간처럼 오! 무엇이든 이겨버리는 이 최고의 패, 이것이 저의 힌트입니다.
0: 어,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조금만 더 힌트를 뭔가 더 없을까요?
1: 더 드려도 돼요?
0: 네, 그냥 대놓고 주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1: 우리나라의 거진 휴전선.
0: 어,
1: 이것도
0: 아! 땡땡선이라고 하죠.
1: 땡땡선이라고 아~ 하잖아요. 여기까지.
0: 네. 아, 힌트를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지금 약간 네. 좀 헷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힌트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네. 숫자 힌트 정리 한 번 더요.
1: 오늘의 숫자 힌트입니다.
0: 네.
1: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최고의 순간처럼 화투에서 최고의 패 땡땡 광땡의 그 숫자 두 개, 혹은 우리나라에 그어진 휴전선 땡땡선이라고 하죠.
0: 와.
1: 이 두 가지가 숫자 힌트가 되겠습니다.
0: 완벽합니다. 오늘 정답 보내실 곳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0: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에 이어서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신났죠? 자, 오늘의 노래 스텝 바이 스텝은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우리 파릇파릇 신입 아나운서 김유석 아나운서가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또 엄청나게 많이 맞춰주신 거예요. 오늘의 정답 스텝 바이 스텝은 CBS 뮤직 차트 38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우리 유석 아나운서 힌트 소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은 아까 다들 많이 맞춰주셨는데 네. 화투에서 38 광땡이 가장 최고의 패거든요. 그래서 38 하면은 이걸 맞추실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겠다.
0: 그죠.
1: 사실은 하효진 선배님의 힌트였는 38선은 제가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잘하셨어요.
1: 후배로서 죄송합니다.
0: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서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특별 힌트까지 낸 우리 김유석 아나운서가 오늘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재밌는 사연을 골라주셨다고요?
1: 네. 네. 제가 처음이잖아요. 방송이 네.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사연들 보내주시는데 막 도파민이 솟고 너무 신기하고
0: 입꼬리를 감출 수 없는데요, 지금.
1: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건 제 칭찬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0: 역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1: 네, 죄송하게 제가 한 5분을 뽑아봤는데 먼저 2152님
0: 네.
1: 이렇게 4자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1: 2152님 정답 38위입니다. 신입 아나운서님 덕분에 정답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네, 뽑았고 네. 그리고 6486님 나라라 신입 김유성님 38위 맞춰주셨고요. 5179님
0: 네.
1: 내일이 6.25인데 화장품 세트 탐난다고 하셔서 5179님 6.25
0: 오 네. 의미 있다.
1: 그렇죠. 이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네. 저희 신입 아나운서 이렇게 센스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7773님도 38위 38광땡 꽃놀이 패처럼 앞길에 꽃길 가득하시라고.
0: 와 이거 안 뽑을 수가 없겠네요.
1: 너무 멘트가 좋아서 네, 뽑았고 우리 머큐리님도 네. 빨래 널다가 신청하셨다고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하시길래 얼른 넣었습니다. 네.
0: 이렇게나 방송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입 아나운서 김유석 군에게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도 대전에서 할 방송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커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라이커님들을 뵈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효진 선배님, 그리고 CBS, 그리고 대전 CBS 모두에게 이 감사한 마음, 영광의 마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라이커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하이오진의 랄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구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태어나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라이코님들 오늘 신입 아나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재밌게 차트부권 참여해주셔서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최고!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저니의 아카시아 꽃향기님 신청해주신 저니의 오픈암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코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 28.2도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낮았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온주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인천과 전주,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 25도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간간이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연구실.
12: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본능 시간인데요. 레버리지 시장은 폭주하는데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는 분들 있으시죠? 아, 부자들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윤지 국민은행 수지 PB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19: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8: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9: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0: 소리 질러!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능 시간인데요. 요즘 강세장에 참여하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정보 때문에 고점에 들어갔다가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공포심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PB 팀장님 오셔가지고 도대체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지 국민은행 수지 PB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우리가 일부에서 자산가들은 이게 다르더라, 이 시점엔 이렇게 하더라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분들 있고 네. 알고 보니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인 분들도 있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자산가들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이분들 혹시 특성에 따라서 부의 원천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도 좀 다른가요?
5: 네, 일부는 다릅니다.
4: 어떻게 달라요?
5: 네,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든지 뭐 상속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부를 이루신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에 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 최근까지도 불패 신화 내지는 부의 어떤 원천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단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한 부의 어떤 재축적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반면에 이제 어떤 뭐 회사의 큰 회사의 임원으로서 뭐 퇴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회사를 읽으면서 자수성가를 하셨다든지 뭐 이런 이제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숫자나 어떤 가치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내보고 투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스페이스X에도
5: 뭐 예를 들면.
4: 네네. 아, 재밌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은 네. 집이 여러 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상가도 여러 채겠지만 네. 좀 정리하는 분위기 확실히 있어요.
5: 5월까지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하시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산가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세금과 이어지기 때문에 네, 세금 측면에서 좀 절세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네, 매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4: 그럼 매각한 거를 손녀에게 줬다 이런 기사를 저희는 네. 많이 접했는데 자기가 가진 자산으로 좀 리밸런싱 한다면 주로 어디로 많이 가요?
5: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좀 국내 주식에 네, 주식시장에 다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무위험 자산 뭐 단기채라든지 아니면 좀 예금이라든지 이율은 낮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금융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라는 네. 생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에 대한 관심만큼 네. 그들도 갖고 있을까였는데 똑같다. 그건 네.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밈이 있어서 이게 실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30은 삼전을 사고 사모님은 하이닉스를 산다 이런 밈이 있더라고요.
5: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뭐 핵심 축이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그쵸.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시대적 현상 내지는 그냥 유행 뭐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전을 사는 이유가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인지
4: 한 주당 가격
5: 네, 한 주당 가격이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뭐 5주 뭐 6주 이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와 이제 삼전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4: 하이닉스 5주 6주 사면 이미 네. 1,000만 원
5: 훌쩍 넘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2030에 있어서의 그 정도의 목돈은 이거 자체가 목돈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측면 때문에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금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은 뭐 상승한다면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밈들이 태어나는 게 뭐 좀 보기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 삼전닉스 뭐 삼맨 하맨 뭐 이런 밈까지 돌아다닌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혹시 삼맨 하맨 아세요? 이게 아멘이랑 합친 거예요.
5: 아, 네.
4: 삼성전자 아멘.

0: 맨 하이닉스 아메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뉴욕타임즈에도 나왔던 되게 유명한 밈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들이 반도체 사이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는 말씀하시는 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PB 팀장님한테 여쭙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일반 대중이 접근하는 이런 반도체 시장, 뭐 주식에 다 똑같지 뭐 이럴 수 있는데 혹시 주식 예적금 시장 이런 거랑 또 금융상품 또 뭐 ETF도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금융상품 혹시 권해주는 게 개인 투자자랑 자산가한테 혹시 다를 수가 있나요? 솔직하게 좀 알려주세요.
1: 일단은 권유하는 게 다르다기보다는 네. 판매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 가입 금액이 조금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모 형태로 네. 운용이 되고 뭐 최소 가입 금액 자체가 조금 금액이 많아요.
0: 그러니까
1: 뭐
0: 얼마요?
1: 3억에서 뭐 3억. 5억 정도 아. 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가 그렇죠. 좀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은 있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막 어떤 금융상품이 차별성이 있다든지 이쪽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뭐 PB센터에 판매 안 하고 이런 상품들은 없습니다.
0: 그래요? 네네. 그럼 또 저같이 네. 의심이 많은 사람 또 네. 이러는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게 아니 한 명이 3억씩 들고 오는 어떤 상품과 개인 투자자 한 1,000명 만 명이 모여있는 상품이랑 그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억짜리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그 상품을 좀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때요? 수익률 면에서 좀 혹시 차이 안 납니까?
1: 그러니까 의외로 근데 이제 사모펀드 이제 특히 PB센터에서 판매하는 이런 좀 모집형 펀드의 경우는 특징이 좀 안정적인 수익 네, 그러니까 변동성 관리를 좀 하고 네. 어떤 목표하는 수익이 됐을 때는 이게 바로 환매가 되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금액의 허들을 정한다 내지는 이제 어디에서는 팔고 어디에서 안 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 이제 가시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이제 모집된 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아. 접근으로의 이런 그렇군요. 상품들이 오히려 공급되고 있습니다.
0: 네.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자산가들은 막 치고 빠지고 많이 네. 하는 이런 것보다 안정적이고 네.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된 것. 네. 우리 차분하게 네. 요 키워드가 어디에든 관통이 되는군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매우 어렵다. 그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들만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괜찮을까요? 그들만의 리그. 네. 저는 아니니까요. 그런 그들만의 리그의 그 특징이라면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과거에는 사실 대체 자산이라고 해서 뭐 꼭 주식에만 투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주식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있고요. 일단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수익이 도달했을 때는 뭐 채권으로 전환이 돼서 운용이 안정적으로 된다든지 뭐 이런 상품의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와 뭐 자산가의 투자에 함에 있어서의 상품에 대한 특징 내지는 차별화는 그렇게 크지 않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여기서 안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대세 상승장이 맞을까?
1: 네.
0: 이거에 대한 공포심을 다들 저 밑구석에는 갖고 그쵸. 있거든요. 근데 자산가들도 요즘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1: 보호적이다.
0: 하는 걸 확인했으니 네. 대세 상승장이 맞긴 맞나 보구나. 네. 라는 좀 안심이 듭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제 수많은 부자들을 마주해 보시고 그런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나 위기 상황에서의 멘탈은 원칙을 지키더라. 그리고 되게 조급함이 없더라. 네. 이런 거는 1, 2부 걸쳐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왜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확신을 가졌을 때 베팅을 세게 한다든지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 흔들림 이 충격이 컸는데 이게 단기 변동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시드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다음 날 조정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0: 그리고 심지어 안 흔들려요?
1: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0: 지금 예를 드셨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혹시 또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금액이 네 굉장히 컸고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네네. 3월 3일과 3월 4일 양일간에 거쳐서 특히 국내 지수가 한 20%, 그러니까 10% 정도씩 두 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또 계속 얘기했지만 일정 부분 현금이라는 일종의 네. 실탄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갖고 계셨던 분인 그렇죠. 거. 아, 그런 경우를 위해서 실탄을 좀 확보해 두다.

0: 가 확신이 있을 때 과감하게 쏘더라.
1: 네.
0: 그리고 거기서 또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 네. 아유 너무 어렵다 근데.
1: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저도 기억하는 게 그 전쟁이 났을 때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3월 4일 두 번째 날도 그 정도 빠졌을 때는 개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0: 아, 이때는 내가 매수 못하겠다.
1: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매수 문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뭐 자산가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투자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0: 와, 그 자산의 비율도 되게 중요한 네. 이슈고 뭐 태도야 뭐고 네. 말할 것 없는 이슈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정보도 상당히 있는 네.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경제적 본능을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딴소리였고요. 그래서 변동성 시장이 강한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자극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 헷갈릴 때 이런 레퍼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주식으로 되게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불패 부동산으로 가신 분들이 그런 자산가들이 진짜 있나.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뉴스는 있거든요. 네. 자산가들은 사부작사부작 어떻게 움직여요?
1: 네, 오히려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중이 네. 이제 전체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80%.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오히려 이제 5월 이전에 이제 혜택이 있었을 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일부 매도를 통해서 좀 금융자산으로 시프트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건 사실 정책이랑도 맞물려 네. 돌아가는 이슈 같아요. 네네. 만약에 정책이 지금처럼 집 두 개 있으면 세금 더 내게 될 거야라고 계속 강조한 이런 네. 분위기가 없다면 안 그랬겠죠? 좀 다른 상황이겠죠?
1: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됐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의 어떤 좀 부담이라든지 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계속 갖지는 않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그런 연구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파킹을 했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은 주로 강남 상부에 네. 밀집해 있더라. 이 얘기는 역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는 여전하고 그렇다면 그걸 산 사람들은 누구일까? 신는 세력은 누구일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일 텐데 왜 요즘에 하이닉스 직원들 삼성전자 네. 직원들 이렇게 성과급 받아서 네. 집 사러 오거나 뭐 네. 이런 분위기가 뭐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팀장님 계시는 데는 나 거기 직원인데 돈 좀 벌어서요 이러면서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1: 네. 그리고 실제로 수지라는 지역의 특성이 이제 SK 하이닉스랑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가깝게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재직하시는 임직원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요즘 표정 너무 좋겠네요.
1: 뭐 네. 자긍심을 굉장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0: 막 조끼 입고 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시진 않지만 네. 네.
0: 그러면은 원래는 PB 고객이 아니었는데 PB 고객이 되셔서
1: 네.
0: 나 그 돈 굴릴 수 있을 네. 정도의 그게 됐어요 라면서 오시고
1: 네.
0: 확실히 늘었군요.
1: 네. 특히 이제 좀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수령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좀 상담을 좀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뭐 은퇴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운다든지 퇴직 이후에 어떤 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이상 부러운 얘기였습니다. 네. 자, 주식 시장에서 자산가들은 꿈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산가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한다는 게 저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 계속 될 거야 라는 또 나름의 선구안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AI 쪽 산업이긴 하고 심지어 우주까지 가는 산업인데 비전이 너무 크잖아요. 다행성 종족 우린 다행성 인류야. 모든 행성에 갈 수 있고 심지어 IPO 내용 보면요. 회사 거리가 로켓 로드예요. 네. 그것도 막 받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큰 비전에 투자하는 비율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인데 어때요?
1: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네. 이런 뭐 꿈에 대한 투자, 향후 미래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분의 비율은 1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부자들, 우리 소위 말하는 자산가의 경우에는

0: 보이는 숫자 내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치에 대한 좀 신뢰 여부에 따라서 투자하는 규모나 자산의 규모, 자금의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이스X 전에도 자율주행이라는 네네. 얘기만 했을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은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가시화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체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투자의 비중을 포지션을 많이 그쪽으로 좀 쏠려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유 자금 정도를 네,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내가 못해도 네. 내 자식 정도는 네. 득을 보겠지 이런 네. 느낌으로
0: 네. 뭐 향후 10년, 20년 정도 굉장히 사실 10년이라고 하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수많은 기회비용이 있더라도 좀 포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1: 그쵸.
0: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네, 엄청난 좀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우리 민족이 굉장히 네. 이렇게 성정이 또 화끈하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1: 근데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주식에도 되게 열심인 게 또 우리 네. 민족인 것 같아요.
0: 네, 뭐
1: 이를테면 팔란티어 같은 것도 네. 거의 지구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자산가들의 시각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그 정도라면 아 AI 산업은 근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많이 투자를 할게라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0: 네.
1: 자산가들이. 그러면 이거 다음번에는 뭐가 올 것 같아 라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혹시 섹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말하는 이 AI라는 게 중심이 됐을 때 이 범 AI로 묶일 수 있는 산업들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든지 네. 전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뭐 에너지 뭐 이런 좀 전방위적으로 AI와 관련돼서 확실한 실적과 뭐 수급과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자산가들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초기에 아무도 모를 때 내지는 수익률이 거의 없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가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확인이 가시화됐을 때 중간이라도 진입하겠다라는 게 좀 자산가들의 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1: 여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꼭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0: 네.
1: 내가 아무도 모르는 가치 주식 사가지고 나중에 1000% 네. 이루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보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도 그거는 섣불리 하지
0: 네.
1: 않는다
0: 그렇죠.
1: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안정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난 데이터로 확인된 것만 간다. 이게 기본적인 중심축.
0: 네. 전체적인 100%의 자산가로 봤을 때 80%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래서 ETF도 좀 많이 한다라는
0: 네.
1: 말씀도 저희 일부에서 주셨는데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0: 네.
1: 단일 종목.
0: 네.
1: 이런 거는 그럼 절대 안 해요?
0: 그래서 처음에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한테 많이 문의하셨던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가 아니라 이게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동성 내지는 어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지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접근은 자산가들한테는 조금 별개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1: 내가 그걸 왜 해? 다만 그게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것에 영향은 내가 체크를
0: 네.
1: 해야겠다.
0: 네. 그래서 실제로 뭐 5월 27일 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상장이 되면서 수익률에 있어서 좀 하락 내지는 좀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이게 실제로 이런 종목들 소부장 같은 경우에 종목들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나 노이즈인지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이런 로테이션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1: 전화 네. 무섭겠다. 그런 전화 오면 그죠. 차라리 사요 마요
0: 네,
1: 이게
0: 뭐,
1: 편하죠.
0: 그렇죠. 네.
1: 분석 쫙 해주셔야 되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드가 한정돼 있는
0: 그렇죠.
1: 상황이라면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 나쁜 선택인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자산가는 그렇게 안 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 너무 무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상황을 보니 이거는 뭐 실적인 면에서 아니면 시장의 기대 면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런 조건이라면 ETF를 추천하고 이렇게 하세요. 좀 제안을 좀 해주시겠어요?

0: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뭐 이번에 나온 단일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레버리지들이 일일 뭐 두 배를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네, 효과이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손실이 또 두 배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뭐 음해 복리 효과 때문에라도 이제 하루 단기로 좀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쵸.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일단은 1번은 목표하는 수익률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는 어깨 매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럼 오를 때는 파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게 있지만
0: 레버리지는 좀 예외로 오를 때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 왜냐하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0: 그래서 이제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크지 않는 경우에 뭐 짧게는 뭐 5%에서 10%라도 만약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진입한다면 그 목표가 됐을 때 반드시
1: 털고 나와라.
0: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이 그래도 만약에 내가 100이라면 네. 뭐 50% 이하로는 투자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어떻게 보면 장점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레버리지는 뭐 크게 화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네.
1: 어느 순간 투자금이 없어져 있더라.
0: 네. 그래서 이제 목표하는 수익이 됐을 때 반드시 뺄 것. 네. 그래서 뭐 당일이라도 이게 네. 매도나 매수에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운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ETF 단일 종목 ETF 그다음에 반도체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투자금이 워낙 많이 몰리다 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굉장히.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의 변동성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놓고 계속 변동성 심할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0: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피곤해. 지금 뭐 3배짜리까지 레버리지가 있는 상황인데 초기인 만큼 아무래도 좀 이런 피로도가 어느 정도는 단기에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수급 측면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상 위험한 투자 상품의 하나 정도라는 인식이 될 때쯤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영향 때문에 네. 이제 막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주식을 100이라고 놨을 때 이런 레버리지 자 들어간 이런 거는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0: 일단은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네네 이론상으로는 사실 한 20% 정도 내외를 추천하는데요. 뭐 네. 경우에 따라서 사실 시장 상승이 눈에 보이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정도를 넘을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좀 급격한 수익률 하락으로 네. 이뤄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반 이상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 정도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아무리 지금 자신이 있다고 해도 50%는 넘지 마라.
0: 네.
1: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혹시 또 있어요? 요즘에 레버리지. 정말 우리 민족은 고버스와 레버리지 민족이라서요.
0: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끈한 수익률로 좀 보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내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현금 비중을 놔두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금 비중에 따라서 좀 분할로 조금 더 매수를 했을 경우에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번에 투자라기보다는 이것 네. 역시도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이 20%를 채우고 목표하는 수익이 됐을 때 반드시 엑시트할 것. 아.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레버리지 투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화끈함과 분할 매수는 약간 어울리지 않지만 네. 그래도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수익률이 안정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 장세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중에서 배울 것이 뭐더라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0: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 뭐 이게 뭐 자산가들의 어떤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정한 원칙 뭐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놓고 이 안에서 어떤 특정한 변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변수가 단기적인 변수 일 때는 동요하지 않을 것. 네, 그것이 가장
1: 관통하는 얘기긴 하네요.
0: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네. 오늘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좀 이벤트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뭐 현금이라든지 주식 비중을 좀 정리했던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포모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어떤

0: 앞으로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을 수 있는 장일 만큼
1: 네. 늦지 않은 장이다.
0: 네, 오케이. 그래서 너무 급하게 추격하지 말자. 네.
1: 금리 상황 잘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매크로 상황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고금리 상황 고금리 현재 금리가 네. 상당 기간 오래 갈 것 같다. 이거는 네. 변치 않을 것 같죠.
0: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변치 않을 것 같고 이 종전에 대한 합의도 물론 뭐 오늘 당장 밤부터 뭐 호르무즈 해협도 뭐 통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1: 네,
0: 이 팩트가 체크되기 전까지는 조금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조심조심 돌다리를 건너 두들겨 가면서 이윤지 국민은행 수지 PB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교주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70세 이상 서울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로 맞춰질 전망입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출생아 수 역시 7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어.

0: 뉴스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만 무성할 뿐 공개리에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대해 김 실장은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며 조만간 대국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팹, 즉 제조시설 하나 지으려면 7, 8년 걸리는데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계획을 당겨야 하지만 수도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 18년 전부터 예고를 해야 되니까 수도권에 더 이상 없습니다.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합니다. AI 혁명에서 중요한 회사가 두 개 회사인데 메모리가.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0: 김 실장은 두 개 기업이 메모리 생산 능력을 제때 갖춰야 전 세계적으로 차질이 없다며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 새로운 제2 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아니, 닥치고 줘야죠, 닥치고.
2: 아, 닥치고 줄 정도로.
1: 예.
0: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치겠다며 신중히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3: 오늘 여야 대표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차기 당권 도전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퇴원과 함께 당무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서민선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5: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4: 정 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의리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직후 첫 행보는 서울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었습니다.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차기 당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벤트라 친노, 친문을 한데 묶은 반명 전선 구축의 그림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엿새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당무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에 대해선 지금은 재선거에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일축했습니다.
6: 선관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4: 여야 각각 지도부 재편과 내부 수습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국 주도권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재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각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당선인을 발표하면서 재투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재투표 가능성을 인정했던 부분은 향후 법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선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방선거일이었던 지난 3일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재투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생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투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 실시될 수 있는데 이번 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으므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에 선거 이튿날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각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당선인을 발표하는 순간 재투표 여부 논의는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겁니다. 재투표 여부는 당선인 발표 전에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재투표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향후 법정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각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재투표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당선인을 발표해버렸다면 재선거 사유 등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투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관할 선관위들이 관성적으로 당선인을 발표해버렸다면 선거 절차의 흠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도 이틀 전 투표 종료 전 개표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3: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핵심 간부들에 이어 정점인

0: 이교주마저 구속할지 주목됩니다. 김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정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교주는 침묵했습니다.
2: 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1: 이 교주는 신천지 신도 약 6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관리 업무와 당원 가입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은 20대 대선이 있었던 2021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천지는 당원 가입을 숨기기 위해 외부 동아리, 필라테스 가입 등의 용어를 썼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가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신천지 전현직 신도들로부터 이교주 등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원 가입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이교주의 범행이 중대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교주 측은 당원 가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해 수사를 받아온 미국 국적의 모스탄 교수가 오늘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돌연 불출석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출국 정지 처분을 두고는 끈질기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 의사를 밝혔던 탄 교수가 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조사 직전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탄 교수 측은 협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오늘 조사는 경찰의 일방적 파기로 길에서 무산됐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지만 경찰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 교수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노출될 경우 조사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 교수는 경찰 조사에 불응해 현재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 4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는데 곧바로 즉시 항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각 판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탄 교수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장도 제출한 가운데 오늘 저녁 8시에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서울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 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건데요. 그 내용을 조근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5: 서울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대상입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버스 무임승차에 드는 예산으로는 5년 동안 5,788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서울시 의회가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제한 이용이 아니라 한 달에 몇 차례 등으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추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버스 무임승차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0: 4월 출생아 수가 18% 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태어난 아기는 7년 만에 가장

0: 많고 혼인 건수도 10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1: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4월 기준으론 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99,543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율 역시 역대 최고인 15.5%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증가해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4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이 86.8명, 30대 후반은 63.4명으로 각각 12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622건으로 1년 전보다 9% 늘어 같은 달 기준 201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출생아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0: 우리 증시가 선진국 시장으로 인정받는 관문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것인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엇이 미흡하다고 봤을까요? 김승모 기자가 짚어봅니다.
2: MSCI는 2026년 연례시장 분류 리뷰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습니다. 원화 거래 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됐지만 역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외환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공매도 재개 이후 도입된 시장 감시 체계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운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SCI는 한국 시장 당국의 조치를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 투자자들과의 정례 소통을 확대하고 개선 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접근성과 투자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뒤 2008년 처음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지만 원화 환전 제한 등으로 승격에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외환, 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선진국 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0: 가장 위험한 일터는 어디일까요? CBS가 산재 사망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익숙한 위험은 줄고 새로운 위험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산재 위험의 달라지는 지형도를 김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CBS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산재 승인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위험한 장소의 변화였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떨어짐으로 280명이 숨져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추락이 발생하는 장소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비계에서 떨어져 숨진 노동자는 5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화물차 적재함 등 차량 위에서 추락해 숨진 경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m가 채 안 되는 낮은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도 열의 하나꼴로 추정됩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도로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업장 밖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는 123명, 1년 전보다 36명 늘어 전체 산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화물차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업장 밖 교통사고로 숨져 산재 승인을 받은 화물차주는 2024년 22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야 운행이 집중되는 화물 운송 구조와 과로 문제에 주목합니다. 서울사이버대 강태선 교수입니다.
4: 70대 고령 뭐 운전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실은 그 과로가 문제고요. 이 화물차주 과로의 문제는요, 우리 전 국민적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3: 화물,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의 산재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예방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0: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재보험 가입 노무 제공자는 지난해 기준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노무 제공자 사망자는 137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습니다. 반면 노동부가 최근 2년간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232곳, 과태료 부과는 238건에 그쳤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란의 공격을 직접 겪은 걸프 국가들은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미국이 이들 동맹국을 달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권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의 불만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과 군 거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안보 불안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양측 협의에 따라 60일 동안은 무료 개방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란이 통행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가 국제수로인 만큼 어떤 나라도 통영료를 받을 수 없다며 걸프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입니다. 미국은 후속 협상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란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핵 사찰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이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휴전 합의 그 자체보다 그 이유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미사일, 핵 사찰이라는 세 가지 난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걸프 동맹국 타잡기와 이란 견제에 동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1: 유럽의 여름이 재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주요 관광지는 운영을 줄이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유럽 전역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현지 시간 23일이 역대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브레스트는 38도, 보르도는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 사이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40명에 달합니다. 주요 관광 명소도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정을 넘어서까지 운영하는 에펠탑은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에 문을 닫았고 루브르 박물관도 24일부터 27일까지 폐관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국 등에서도 최고 등급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관광지 운영과 교통망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폭염 시간 작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 노동 보호 조치를 부활했습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야외 응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유럽을 달군 이번 폭염은 유럽 상공에 형성된 열돔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혀 유럽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원전 일부가 가동을 중단하고 열차 운행도 감축되는 등 시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서북부도 이번 주 후반 더위가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양승진입니다.
4: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월드컵.
1: 중미 월드컵 소식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1: 오늘 첫 소식은 한때 축구 팬들을 불안하게 했던 중계 중단설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5: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중계 중단설 사실 무근입니다.
1: 네.
5: 그 한 일본 매체의 보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가 재정난으로 중계권 대금 일부를 못 냈다. 그래서 29일 32강 토너먼트부터 중계가 끊길 수 있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 FIFA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그 결과 FIFA로부터 모든 경기를 한국 중계권사가 예정대로 중계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어제 최종 수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5: JTBC도 결승전까지 전 경기를 예정대로 생중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다행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조별리그 최종전 내일로 다가왔네요.
5: 네, 바로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멕시코

0: 몽테레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A조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현지 그 최종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 일부도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그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선수단 28명이 전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르게 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홍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꼭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전술적 변화도 예고를 했습니다. 홍 감독은 두세 포지션 정도는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또 남아공 휴고 브로스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이 배수진을 쳤는데요. 남아공은 이기는 것만이 32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스 감독이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규율이 잘 잡혀있고 신체 조건이 좋다. 90분 내내 잘 뛰는 팀이다. 이렇게 체력전을 경계를 했습니다.
1: 네,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응원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0: 네, 사실 그 홈경기라고 봐도 됩니다. 몬테레이가 그 한국 기업 300여 곳, 교민 5천여 명이 자리 잡은 멕시코 속 작은 한국이거든요. 네. 또 붉은 악마 원정대 500명이 현지 교민 1,500명과 합쳐서 응원을 하고요. 최소 2,000명 이상이 경기장을 채울 예정입니다. 응원단 규모가 체코전 때 340명, 멕시코전 때 410명에서 이제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네. 그 멕시코 현지 팬들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꺾은 덕분에 그 멕시코가 16강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체코전 때도 꼬레아 꼬레아 이렇게 연호를 했습니다. 네. 홍 감독도 홈그라운드 같은 기분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국이 32강에 오를 경우에 다음 격전지는 30만 교민이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효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1: 네, 끝으로 월드컵 결승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도 있네요.
0: 네, 인파티노 피파 회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다음 달 19일 미국 뉴저지에서 결승전이 열리는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람을 하고 우승팀에 트로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해 그 뉴저지에서 열린 그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잉글랜드 그 첼시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3-0으로 꺾을 때 그 트로피를 직접 건넸는데요. 네.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거나 그라운드에 내려갔을 때 관중들의 야유를 직면하긴 했거든요. 이번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 우리 대표팀의 시원한 승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보죠.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2: 네, 오늘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낮 기온이 28.9도를 기록했고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고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온주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인천 27도, 대전 청주,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에는 동해안과 경남,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 내일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네, 2026년 6월 24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하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나라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대표는 사퇴에서는 1시간 후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입장을 올렸고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친청 친문연대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과 재선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고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코어 때론에서 오늘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1230.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6년 연

0: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박정희 한판 정보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오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6: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최고위의 발언인데요.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9: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6: 예, 자, 정청래 대표의 사퇴변의 모습을 들으셨는데 더 전해 주실까요?
7: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당대표직을 예상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에 물러나는 건 결국 8월 전당대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라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라고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6: 예. 또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오늘 퇴원을 했고 당무에 복귀했는데 오후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7: 네. 복귀 일성은 사실상 사퇴 거부였습니다.
6: 예.
7: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당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요. 당대표 마음대로 할 문제도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도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6: 예.
7: 또 당내 기강 확립을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당을 흔드는 행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내 일각을 향한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6: 예, 양당 대표가 오늘 뉴스의 신스틸러들인데 하나만 들어도 얘기할 게 많은데 두 개가 엄청 크네요. 자, 일단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8: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예. 장동혁 대표는 퇴원하고 최태 브라더스. 오늘의
6: 야 최태 브라더스.
8: 최태 브라더스.
6: 예.
8: 그런데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정청래 예. 대표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원 당규에 연임하고자 하는 당 대표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는 규정은 없어요.
6: 그렇군요.
8: 예. 공직에 출마할 때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는 기한은 있거든요.
6: 예.
8: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전례에 따른 거죠. 전준위가 내일 모레 구성이 되는데
6: 전당대 준비위원회
8: 예, 이틀 전에 그 사퇴한 전례를 따른 건데요. 이거는 뭐 오늘 그 퇴임사를 보면 저는 뭐 대선 출정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6: 대선 출정식 보는 줄?
8: 예, 예. 야망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6: 투명하게.
8: 예, 예. 투명하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연임 출마는 당연한 걸로 그 출마의 변처럼 저는 읽었습니다.
6: 예, 장 소장님
10: 첫 번째 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6: 누가요?
10: 청청래 대표요.
6: 왜 거짓말해요? 무슨 거짓말이
10: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 원보이스를 예. 내기 위해서 내가 예.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 예.
10: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피노키오 생각이 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6: 예.
10: 이 우리 아까 나온 영상 플레이스 나온 정청래 대표의 이 말 있잖아요.
6: 예.
10: 여기에 전 주어를 잘못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6: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10: 주어가

0: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김어준 씨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김어준 씨와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김어준 씨가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1: 이러쿵 저러쿵.
0: 저는 그렇게
2: 들려요. 왜 이렇게 오늘 주기 잘 맞아? 어?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0: 본 마음을 숨긴 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동혁 대표 사퇴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하면서 한 얘기는 좀 웃겨요. 아. 뭐냐면
2: 웃겨요.
0: 당대표 거치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2: 그렇죠.
0: 한동훈 당대표 거치를 장동혁 대표가 결정적으로 등에 칼을 꽂았어요. 최고위원 사퇴함으로써 예.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자기는 그래놓고 또 자기가 당대표 되니까 이거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최고위원들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당의 기강 얘기했잖아요.
2: 기강.
0: 기강 확립은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당무감사위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다 그럼 뭐 탈당 공고 제명할 건가요? 고작 이게 한 엿새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해낸 게 가만두지 않겠어. 나한테 대들고 까부는 사람들은 내가 다 그냥 처단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역시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3: 사실 기강이라는 단어는 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올 수 있긴 한데 당내 문제에 있어서 기강을 잡겠다 이건 좀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니에요?
1: 할 수는 있는데 예. 당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때 예. 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잘못을 했구나. 아. 정신 바짝 차리고 당무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반응이 나올 수 있죠.
2: 예.
1: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미 리더십은 붕괴 상태잖아요. 다들 얘기하는 건 시점의 문제다만 얘기하는데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자리가 표가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성권 의원 주최 토론회에 막 한동훈 의원 가서 예. 막 너무 화기애애하고 즐겁잖아요.
2: 예.
1: 오세훈 시장 또 뭐 강연했잖아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나 빼고 다 행복하네 지금. 안 되겠다 퇴원해야지.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나오자마자 기강 확립 당 쇄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얘긴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요?
3: 자 네. 과거신 기자님.
4: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네. 수석 대변인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물어봤거든요. 이 국민의... 기강이라는 네. 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혹시 윤리위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거냐?
2: 네.
4: 아, 그런 거 아니다.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했거든요.
3: 뭐 이런 거예요, 그냥.
4: 네, 원론적인 차원에서 과연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2: 예, 예.
4: 그리고 계속 오늘 장 대표가 강조한 게 당원 중심주의거든요.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원내 기류에 굳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정동신 원내대표가 오늘도 낮에 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여기서도 대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2: 예.
4: 원내에서의 흔들리는 게 좀 심하자.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기반 삼아서 버텨보겠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는데 모여하게 양당 대표가 모두
3: 그러니까.
4: 굉장히 당심을
3: 당원 당원. 여자분들에게 한 단어로 당원.
0: 거듭 얘기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고 국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예.
0: 당비 낸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예.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년 8월 달까지 예. 거의 매일 매 시간 언제 그만둘 거지? 그만둬라 막 계속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3: 저희도 내년까지 계속 아이템 달아야 돼요.
0: 그러니까.
3: 아 근데 아이템 좀 바꿔야 돼. 맨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 이거 계속 이거 진짜 외우겠어 이제.
0: 그러니까요. 이게 예.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에게도 그게 좋지 않아요. 어쨌든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는 매듭 짓고 가야 돼요. 예.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1: 그 말마저 안 하는 것 같아요.
0: 요즘 안 해요.
1: 지방선거 전에는 전당원 투표하자, 맞아요. 의원직 걸어라, 막 뭘 그렇죠. 걸어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는 건가?
0: 불리하다고 생각하죠.
1: 그런데 결론은? 오늘 일성은 난 죽어도 못 물러나.
0: 그렇죠.
1: 배째 예. 뭐 이런 이 정도.
3: 자 이따가 또 노코트네.

0: 많이 또 이야기 할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또 원구성을 해야 돼요. 이제 후기 하반기 국회. 근데 여야 원내표 만났는데 결렬이 됐어요. 핵심은 법사위원장.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원구성 협상 오늘도 결렬이 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만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결렬이 됐는데요.
0: 예.
1: 민주당은 이미 원구성 기한을 넘긴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한변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법사위 탈영만 하며 시간을 끌 동안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0: 예.
1: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몫을 한다고 있어서 당분간 원구성 충돌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로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시한을 못 받고 안 하면 우리가 다 한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김유정 의원님 현재 상황 촉으로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2: 다 할 수 있겠습니까?
0: 그
2: 다 하게 되면 두 번째거든요. 21대 국회에서 해봤잖아요.
0: 예.
2: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죠.
0: 예.
2: 그래서 하반기 21대 하반기에는 다시 또 이제 타협을 통해서 상임위 배분을 했었죠.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것 같고요.
0: 예.
2: 저희가 또 요즘에 지지율 상황도 있는데 민심도 살펴야죠. 다만 법사위는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법사위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 가지고 최대한 타협을 하는 게 그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0: 예.
3: 그 상임위 뭐 배분 원구성 협상 지연 사례는 많아요. 그러니까 최장적으로 92년도 국회에서는 125일 동안 원구성 협상이 지연된 적도 있어요.
0: 바꿔 말하면 원구성 안 해도 일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3: 그렇죠. 뭐 임기 개시 후 뭐 5일 내에 뭐 7일 내에 하도록 네. 되어 있지만은 그거 지킨 적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고 국회법이 아니면 또 전례와 갈래에 따라서 막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0: 예.
3: 그렇죠, 의원님?
2: 법 위에 여야 그쵸, 협의가 합의. 먼저 우선이죠.
3: 합의가 우선이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솔직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국회의장직을 뭐 자신들이 가져갔을 때 본인들은 법사위원장직 달라고 그게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그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주옥 같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0: 등찾개로.
3: 그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국회법대로 하겠다. 우린 절대로 못 준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지도 않냐 그렇게 말씀드려요.
0: 근데 이제 그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다 독식을 하면 이제 야당의 공격 프레임 그러니까 국회도 입법 독주한다. 그게 더 강화될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하 상임위를 하기에도 좀 부담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게 어때요, 과구신 기자?
1: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여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그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도 여당에다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전략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국민의힘이.
1: 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3선 이상쯤 되는 의원들, 그러니까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어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0: 프로필 하나 있어야 될 것
1: 같은데 또 내준다고 아, 우리도 좀 해야지 또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원내에서는 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일단은 강공으로 가고 있는데
0: 예.
1: 최종적인 타협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처음에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다시 양보하는 식으로 하고 대신에 조금 더 알짜배기 상임위원회를 좀 더 갖고 오는 식의 이야기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0: 예.
1: 어디까지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근데 저는 이제 관례와 전례 다 없애고
0: 예.
3: 그냥 다수당이 그냥 상임위원장
0: 다
3: 독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0: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여당 책임론으로 큰 그림. 야 무서운 장성장님
3: 눈치챘어요?
0: 네 그럼요. 다 보여 이제.
3: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0: 딱 걸렸어.
2: 미국처럼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예, 예. 사실 15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가져갔어요. 법사위도 그렇고
0: 예, 예.
2: 그러다가 이제 16대 이후부터는 조금 뭐 핑퐁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0: 예.
2: 민생 법안까지 여야 이견 없는 것까지 워낙 필리버스터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괴롭힌 측면이 없지 않죠.
0: 예.
2: 그러니까 법사위는 할 일도 많으니까 일단 민주당에게 양보하시고 나머지 상임위 가지고 타협안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18개를 다 가져가요?
0: 법사 얘기는 한 2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권한을 축소해.

0: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1: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냥 여당이 가져간다 아니면 다수당이 가져간다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가지고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민생 법안을 처리 못하고 국회가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비판을 듣습니다. 2년마다 듣는 것도 지겹지 않냐 그런 생각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구축한 정책 의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정책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는 질문에 답했군요.
2: 네. 노동이나 세제, 주택 같은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3: 아니다.
2: 했습니다. 네,
3: 선을 아니다. 그었다.
2: 그렇습니다. 큰 정책 전환보다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듣고 보완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0: 예.
2: 그러면서 이제 정책 얘기했던 게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였습니다. 제2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인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새 클러스터를 추가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0: 요즘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더 짓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가 보네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있었는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닥치고 줘야 된다. 닥치고 공급 이런 겁니까?
2: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닥공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공급 확대를 강하게 말했는데요. 수도권 주택 문제 그리고 닥치고 지어야 한다라며 최근 수도권 집값 불안의 배경으로는 2023년부터 4년까지 PF 부실 또 고금리에 따른 공급 위축을 지적했습니다.
0: 예.
2: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 40% 부족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0: 예.
2: 그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세제나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고 결국 수도권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자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이 또 SNS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직접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4: 일단 출말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0: 예.
4: 세제 공급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문가나 뭐 정부 부처 국민 참여하는 토론회도 공개 토론도 하겠다. 뭐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요.
0: 예.
4: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다. 본인도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도 소회도 밝혔는데
0: 예.
4: 네, 그런 게 고민이 상당히 크구나. 이제 다만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도 안 된다. 뭐 공업지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2030년까지 135만 원가 착공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계속 발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 예.
4: 폐교나 또 공공기관 소유 부지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닭공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은 좀 깨알같이 하신 것 같은데
0: 예.
4: 7월 말에 발표할 그 내용이 참 궁금하긴 하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0: 장 소장님.
1: 주택 공급 중요한데 네.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제4, 제5 신도시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대규모로 짓게 되면 저 일산 같은 곳의 집값은 더 떨어지거든요.
0: 일산 거주자시죠?
1: 네. 서울 집값을 잡아야지. 그러면 서울에다가 지어야지. 왜 서울 주변에다가 왜 집을 네. 지어가지고
0: 네.
1: 일산 같은 고양시에 피해를 주는지 그런 건 안 될 것
0: 같고.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일산 국회의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뛰시는 거 보니까.
1: 저는 공직을 할 생각 아니 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0: 예,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1: 그리고 용산 같은데 네. 정말 거기 교통도 좋고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폐정비창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1: 그거를 좀 임대주택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네. 공공임대주택을 그 지역에다 하면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0: 예.
1: 이분은 그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는 애드립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자 회견이나 토론회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김용모 실장이?
1: 네, 왜냐하면 세제 주택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천양지차예요. 결국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한강 벨트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여가지고 서울시장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세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정말 현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인식 자체가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0: 반도체 클러스터 거의 호남에 짓겠다라고 이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2028년, 2030년 총선 대선 이거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에 지으면요 민주당 폭망합니다.
1: 어 근거는?
0: 호남을 제외하고 네. 전 지역이 어. 민주당에 대한 비토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니 여기에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왜 호남에 보내느냐. 영남에서는 아니 우리 영남에 여기 뭐 원전도 가까이 있어서 전력도 풍부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우리 영남에다 지어줘야지 호남 정권이다 보니까 또 호남에 하는구나.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 다 이 부분 난리나요? 결정에 대해서는 다 비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캠페인하기 정말 좋습니다. 역시 호남만 챙기는구나. 경제 논리보다는 지역적인 논리, 이념적인 논리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확 프레임을 가져가 봐요. 선거 못 치릅니다.
1: 벌써 총선 시작된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자, 김유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0: 위험한 지금 발상이에요.
2: 그 음모론적 발상이고요.
0: 음모론? 아니 그렇게 프레임 가져가면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2: 아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0: 네. 왜 호남만 그러면
2: 이 정도 못합니까?
0: 왜 호남에
2: 수도권 충청 아니 호남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 어떻게 반드시
2: 호남 아니 보세요 맞죠. 호남만 그럼 호남 정권입니까 지금이 역차별입니까 호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1: 예.
2: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김영호 실장도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짓는 게 왜 2028년 총선 대선까지도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당하기가 쉽다니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표용지 부실 이 건과 관련해서 투표용지도 관리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호남에만 반도체 공장 그 호황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하고 싶어하는 거 왜 호남에만 호남 사람들만 뭐 일자리 챙겨주나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고. 나중에 지어드릴게요. 안 통해요.
1: 박우식 기자님 안 통합니까?
3: 저는 사실 이게 반도체 분야가 워낙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감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호남에 반도체를 지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당으로서 여권으로 다른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건 없느냐. 사실 다른 지역들 수건 사업도 많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확 뒤집어질까. 이게 뭔가 어떤 단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또 여권이 그렇게 좀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든 지역 중에서 호남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또 사실이고 호남이 어쨌든 뭔가 호재가 필요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정권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대단히 악재가 될까 싶긴 합니다. 저는.
0: 알겠습니다. 대단한 악재가 됩니다.
4: 1년 10개월 후에 우리 장성철 소장의 예언이 현실화될지.
0: 맞다.
4: 계속 2년 동안 계속 해주셔야 돼요.
0: 호남에는 500조를 투자하고 우리 지역에는 뭐 1조. 뭐
4: 선대 위원장이야 벌써.
2: 장성철 나빠요.
0: 죄송합니다.
4: 자, 뭐 마무리는 짧게 내일 그 멕시코 월드컵 그 남아공과 내일 오전 10시 하는데 우리 과구신 기자
3: 네.
4: 아, 남아공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남아공.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3: 1대 0 예상합니다.
4: 1대 0을 어떻게 누가 이겨요?
3: 네? 아 저희가 이기죠.
4: 아 저희가 네, 대한민국 저희가 당연한 겁니까? 네,
3: 저희가
4: 1대 0? 왜 이렇게 짜? 네. 1대 0.
3: 아 그 멕시코랑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엄청 잘하시는데.
4: 야 그럼 이게 그냥
3: 아 선수의 개인기로 네.
4: 개인기로
3: 잘 해본 것 같습니다.
4: 1대 0 골의 네. 주인공 누구예요? 그러면
3: 아 그거 좀 어렵긴 한데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계속 좀 뭔가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4: 왜 자꾸 빼는 거예요? 근데
3: 그러니까 뭐 여러
0: 프레시안 선수
3: 있죠.
0: 이렇게 해서
4: 아, 프레시안 선수 야 네. 아, 뭐 교체는 감독의 권한이니까
3: 양가적 감정이
4: 책임을
3: 있으면
4: 되는 거죠. 네,
3: 양가적 감정이 있습니다.
4: 1대 0 승리 예상하신다.
3: 네 이게 예. 선수들의 공이어야 합니다.
4: 예 손흥민과 이강인 둘 중에 누가 넣겠어요?
3: 위시풀 띵킹을 넣으면 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불식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4: 아 그러네. 손흥민이 하면 골 넣으면 좋겠다는
0: 진짜 말. 언론적인 답변 진짜 잘하신다.
4: 방송 영역이 많아요 이분이. 자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0: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5: 예,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5: 네, 여전히 본인의 휴대전화 컨트롤을 못하시는 김동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5: 예, 옆에서 장성현 님 가르쳐 주세요 좀.
6: 그게 아니라, 네. 저 소개할 때 네. 방해한 거예요.
5: 방해가 일부러. 네. 약간 디도스 공격.
6: 그렇죠. 아. 일단 나를 세워야죠. 아.
8: 한동훈 의원이 이제. 네.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 예. 조금 오만해졌어. 이제
5: 오만해졌어.
6: 형이 이만하려고 그랬죠.
5: 그러니까 방송 전에 이렇게 막 무음절이도 좀 안 하고.
8: 그러니까 아. 뭐 내가 여기 출연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5: 예, 늘 감사드립니다.
7: 아, 이전숙까지 왜 이러지?
8: 자, 이거 봐, 지역 구민인데 저 이선수라고 그러고 지역 주민을 말이야. 예.
7: 아, 정치를 그만두든지
8: 맨날 선거 때는 모순이 되겠다고 해놓고 선거가 이제 지나니까
5: 아까부터 계속 총선 모드야 이분이. 그러니까 아, 잘 조심해 주세요.
7: 왜 그래?
5: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부터 정청래 당대표 오늘 이제 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 정청래다. 아 그리고 예상된 수순이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한 시간 후에.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바로 또 이 사퇴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히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 표현 어떻게 들으셨니? 오늘 맥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맥 소장님?
6: 사실 뭐 저는 뭐 대권을 염두에 둘 정도로 정말 결의에 찬 그 사퇴. 그
5: 대통령 네 분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6: 네, 네 분을 예.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8: 아~ 그 이 사퇴 36번 약 올렸네 그러면.
6: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의 전략 중에 병 주고 약 주고가 있습니다.
5: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병도 주고 네. 약도 주고 해야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한테 약보다는 병을 많이 던진 것 같아요.
9: 병 아니고 병.
6: 병.
9: 병이에요? 예. 네. 병? 짧은 거예요? 장음이에요?
6: 아니 왜니까?
9: 어려워.
6: 저는 그 야, 병과 병이 그 병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5: 덕성 드시다니 그립다.
6: 병을 어쨌든 많이 던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것들은 지금 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고는 있구나.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좀 저 거론했어요. 그건 뭐냐면 각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5: 본인도?
6: 네. 본인의 행태와 태도들이 지금 본인의 연임 도전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들을 최소화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과도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방증입니다. 이 연임 도전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박찬대 후보와의 이 그 전당대회에서 한번 좀 나름대로 성과를 봤거든요. 희석시키는 거. 그래서 당원들한테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고 나야말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쭉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과연 당원들이 두 번 속을까? 저는 대통령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0: 아, 네. 라고 얘기하는데 뭘 지키죠?
1: 끝까지 지킨다. 네,
0: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뭘 지키지? 뭐 본인이 뭘 지킨다는 거? 대통령의 의리 뭐를 얘기하잖아요.
1: 근데 아니 그러니까
0: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배신 네. 의리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아니 무슨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대통령과 무슨 의리를 지켜서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뭐 조금 해서 뭐 잘못되면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도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 정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1: 리벤지.
0: 그게 뭐 로열티라든가 네. 아니면 뭐 베스타드 뭐 이런 네.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과 뒤통수 치고 있고 사이가 안 좋아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의 상징 자본이잖아요. 정치적인.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을 계속 거론함으로써 자기가 네. 그 적자다. 어허. 내가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기법을 좀 쓴 것 같다. 근데 뭐 별로 감흥은 없었다.
1: 감흥은 없었다.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한 건 본인도 그 반열에 그렇죠. 서고 싶다라는 의지를 네. 피력한 거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2: 이거는 김어준 씨에 대한 경고 같아요.
1: 누가요? 정청래
2: 대표가?
1: 아, 네. 뭐라고 경고한 그래요? 거예요?
2: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는 네.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네. 2030년에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하고 2018년도에 그쪽 사람들 다 공천 주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스크램을 짜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대통령 출마할 거야. 나 대선 후보 깜이야. 예. 그렇게 좀 항변하는 것으로 들렸고 서영주 소장님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36번이나 언급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얘기는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읽는 거는 김어준이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또 설명해 줄게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김어준 씨 방송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김어준, 유시민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김어준 씨의 성공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입에 붙지 않아요?
0: 너무 자연스러워.
1: 너무 자연스럽죠?
3: 그건 아닌 것
0: 같아요. 설득력 있어.
1: 아니, 너무 넘어간 것 같아.
2: 아니, 맞다니까. 이거는.
0: 설득력 있어. 그쵸?
3: 그거는 조롱하는 거지.
2: 조롱이 아니라 본말을
3: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를 해안. 했던
1: 근데 이 정도 기판 나오는 이유가 사퇴의 변을 말한 다음에 이 당원 게시판에 이 사퇴 의견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딴지일보 게시판에 한 시간 내에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또 적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정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4: 아니 민심의 척도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1: 민심의 척도. 아, 예.
4: 그러니까 또 민심의 바다에 이걸 올려서 예. 평가를 받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소위 그 멸칭 정말 저는 입에 올리고 싶진 않지만 문조 털레요라고 하는 예. 예. 그 멸칭과 관련해서 오늘 거의 다 거의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1: 예.
4: 그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글 올렸죠. 예. 레는 본인이죠. 아. 그다음에 유는 내일 모레.
2: 내일 모레 같이.
4: 내일 모레 출연한다면서요. 방송에.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만 갔으면 싹 다 만나는 완성인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1: 네.
4: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여당 대표로서 지금 우리가 이 지지율 추락 국면에서 문제가 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2년간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없이 대통령들 쭉 그 얘기하면서 본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게 맞았는가 그게 사퇴의 변인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 김재호님 솔직히 제가 이렇게 김어준 씨로 바꿔서 읽었을 때 맞다고 생각하셨죠 마음속에.
4: 아니 봐봐요. 그 여론지형이 변하고,
2: 예, 대답하세요.
4: 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 청문회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1: 아, 예 아니요 하지 마세요.
4: 김어준 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못했어요. 패널들이 보면 맞아요. 저는 그 방송 나간 적도 없지만
0: 상황.
4: 그런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다들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평택을 선거에서도 보듯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0: 그런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면 한 것이지만 오늘 그거는 그 본인 뒤에 백그라운드들을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1: 제 말이 맞는 거죠.
0: 사퇴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네.
2: 틀리다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뭐 저렇게 해도 지금 현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는 할 수 있을 만한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딴지 게시판에 그 사퇴 변명 올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히 최소한의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숙의 좀 해달라 했더니 그거를 당내의 의원들과의 어떤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딴지 게시판 가서 투표하고 있잖아요.
3: 그러니까요. 꿈도 꾸지 마라.
2: 아니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오늘 사퇴변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 되겠다. 이재명 이렇게 막 거의 3호곡을 불렀는데 저는 아, 나 가지고 노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안 부르면 좋죠.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선명한 민주당 결국에는 집권여당의 그 다음은 국민들한테 선택받고 당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선명한 집권여당이 곧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성공한 여당을 만들어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선명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행동은 인심의 촉도인 딴지 게시판에 모든 거를 판단을 맡겨놓고 대통령이 좀 숙고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티끌조차 꿈 깨시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 한몸이라고 하는 게 조롱에 가깝지 않나.
1: 박정은 의원님. 예. 제 앞에 발언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시간 잠깐만 주시면 10초만. 아니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김호준이랑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되니까.
3: 아니 이게 세 번째 하고 있어. 그만해.
1: 김호준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김호준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쫙쫙 붙잖아요 입에. 안 그래요?
2: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할까요? 위험한 발언 해도 될까요?
3: 예, 하세요. 예.
2: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모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어요.
3: 예, 그러니까.
2: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 내 진영 내 사람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의 왕국. 왜냐? 민심의 촉도가 딴지 게시판이라면 대통령은 민심의 촉도를 늘 모든 국민의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꼭 모든 민심의 촉도를 딴지 게시판으로 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죠. 그런데 딴지 게시판을 누가 창시했냐. 김호준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민심의 촉도를 만든 사람은 곧 누구겠어요. 운영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그랬겠지 했는데 정말로 그 초선 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민심의 촉도가 딴지 게시판이다.
3: 예, 강연을 할 때.
2: 예, 할 때 아 이게 농담이겠지 했는데 정말 행동이 민심의 촉도를 정말 거기 생각하나 보다. 저는 우려스럽다니까요.
3: 자, 그래서 오늘 또 사퇴 직후에 서울 국제도서전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게 아니라 여기 오신다길래 갔다. 원래는 이제 평산마을 가려고 했는데 오신다길래 갔다. 갔더니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다. 손을 잡기 전에 사진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 예, 사퇴 후 첫 행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인데 또 김혜경 여사도 해당 부스를 오늘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도 해당 부스 찾아서 또 사진 찍는 모습도 지금 공개가 됐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해석해 주세요.
1: 제가 얘기했어요. 저것도 조롱이에요.
3: 누구에 대한 조롱?
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나온 그 도서책을 딱 들고 사진을 찍어요.
3: 맞아요.
1: 그건 뭔 뜻이겠어요?
3: 네 번 샀다.
1: 우리 손 안에 있다. 이재명 우리
3: 아니 요거는 좀 넘어간다. 이거 마이게성이야.
2: 무리수를 뒀네. 왜 무리수? 그거는 손 안에 주책을 보면 바라래도요.
1: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렇게는 우리 손 안에 있다. 꼭 그거를 또
3: 상징이다? 메타포다?
1: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거 야구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3: 뉴 이재명 장소장님의 해석이고
4: 의리를 지키겠다는데 자꾸만 그렇게
3: 왜 못 믿어요? 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못 믿어요?
1: 믿을만 해야. 제가 아까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서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진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 원보이스 그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까?
2: 아니 그 혼신의 힘을 다 하긴 했을 거예요.
1: 답이

0: 답이 지금
1: 다하긴 했을 건데 네. 그렇게 그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2: 본시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3: 아니 근데 이거 네. 제가 저라도 정청래 저 정청래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네. 약간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신청.
3: 아니 예를 들면 뭐. 아니 당대표를 나가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못 나가게 이렇게 차림전처럼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건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과 뭐 그렇게 다릅니까? 제가 보면 뭐 형식이 좀 다르고 좀 덜 폭력적이라는 것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서 그래서 이기든 지든 그러면 최소한 그 당원들한테 그 표를 얻어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지금은 뭐 너 왜 나와? 너 나오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씀드리지만 전 정청래 대표 좋아하지 않습니다.
2: 예. 자, 안철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안철수계입니까?
3: 전혀 아니, 뭐 알면서 물어봐요 그거를.
1: 의견은 뭐 일치할 수 있죠.
2: 의견은 일치할 수 있죠. 의견은 일치할 수 있지만 김희정 의원님.
4: 아니, 대통령이 언제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했어요. 그건 아니, 아니고요.
3: 그, 저기 뭐야 그
4: 브리핑 할 때
3: 해외에서 오자마자 저 출마한다는 송영길 대표 불러서 저녁에 번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일제히 나서서 예. 출마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 아니, 지방선거 때
3: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부는 거지.
4: 2-3일간 상태 안 좋았다. 회포 풀 수 있죠. 나한테 지역구 물려주고 또 그동안 옷고를 치렀고 이번 보궐선거 나가서 살아 돌아온 송영길 만나서
3: 진지게 만났어야지.
1: 오래된 약속이에요.
2: 오래된
1: 저녁 아주 오래된
3: 번개라고
1: 약속.
3: 그랬어요.
4: 저녁 먹으면서 그쪽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나가지 말아라, 뭘 압박하고 윤석열과 똑같다 이 말씀은 조금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19일 날 춘추관 브리핑할 때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누구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그건 그냥 저희 얘기입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당이 좀 평온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건가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는 패널들 이야기인데요.
2: 예.
4: 대통령이 그 정도 당무에 대해서 아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런 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당헌 당규에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데
2: 알겠습니다. 자 근데
3: 해외 나갈 때 해외 나가면서 그동안에 계속 나오던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는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있냐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공정한 거예요?
1: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3: 아니,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1: 아니 책임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여당의 덕목이다라고 했지.
2: 알겠어요. 자 근데 송영길 의원과 대통령과의 만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 네.
2: 네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수사장님 원래 지난 이틀 전에도 그 취재를 한 상태였어요.
1: 네,
2: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는데 저희 그 월요일 저녁에 딱 그 단독을 할 수 있었는데 입이 간질 건질하다가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방송에서 이제
5: 아니 말씀하셨어요. 조선일보에서 화요일 날 보고 난 다음에.
2: 다음에.
5: 그다음에 제가 조금 얘기를 풀었죠.
2: 그죠. 그 두 분이 나는 대화를 좀 아시는 거죠.
5: 아니 전해를 들었는데 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또 하는 건 그런데
2: 그런
5: 이렇게 좀 뭐 형님 좀 도와줘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시고 되게 외롭다라는 표현도 좀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시다 그러한 쪽의 얘기를 많이 주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왜 외롭겠어요?
5: 정청래 대표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 그렇게
2: 대승전 정청래야.
1: 정청래 대표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는 건 좀 틀렸다고 봐요.
5: 그럼 누구 때문에?
1: 대통령 입장은요. 예. 정치인 정청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집권여당 대표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좀 그 책임지는 모습들을 요구했던 것이고 제발 그 대통령 입장에는 본인의 국정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을 맞고 뭐 말고 자식은 없어요.
2: 예.
1: 다만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은데 이 집권 2년 차를 갔는데 내가 뭔가를 국정 드라이브 걸어야 되는데 이게 좀 호흡이 잘 안 맞네라는 그런 그 암묵적인 의견만 준 거예요.
2: 예.
1: 그러면 그거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것까지도 좀 답답한데. 그냥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주변에서 대통령을 잘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의를 해준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외로울 수 있고 특히나 믿었던 김어준. 그렇잖아요. 어려웠을 예. 때 같이 야당 시절에 예, 예. 김어준

0: 유시민 두 분이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 맞아요.
0: 근데 집권여당이 됐으면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진영 내에 들어와서 권력 쟁투의 핵심에 있어 버리니까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죠. 힘든 거죠.
1: 자,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이제 조만간 내일 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김어준 씨가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이제 48% 후반대, 이제 후반대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60% 내외를 상회하다가 이제 40% 후반대로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다. 근데 핵심 지지층은 빠지면 안 돌아온다. 첫 위기다. 이대로 한두 주만 지나면 왕창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경고성 발언이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재혁 최고부터 말씀.
2: 협박처럼 들려요.
1: 협박이에요.
2: 네, 협박처럼 들려요. 네. 그랬더니 당장 그 이동형 그 작가 뭐 그
1: 코어 안 흔들린다
2: 나와서 흔들리는 게 무슨 코어냐 안 흔들려야 코어지.
1: 장르만 여기도 나와서.
2: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그 잘.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잘했으니까 권력을 잡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문조설레윤지 뭐 이런 분들은 예. 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네가 권력을 잡았지 우리 없이 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도 야 이번에는 당신이 대통령 됐지만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권력 잡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저 정청래 대표도 개인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예. 지금 김민석이나 혹은 그 송영길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 마치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예. NL과 PD가 운동권 내에서 강목 들고 대학 내에서도 싸웠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1: 지금 약간 그 또 싸움 붙이실 것 같긴 한데 코어! 자 코어인 김재용 의원님 코어 네. 흔들립니까?
3: 안 흔들립니다. 아... 글쎄 김어준 씨의 자기 고백인가요?
1: 아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백인가?
3: 본인이 흔들렸나 봐요. 아 자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무렵에 60%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국면은 대선 때 득표율 정도잖아요. 그러면 흔들렸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1: 예.
3: 다만 보수층에서도 영남에서도 아 대통령 잘한다. 아우 생각보다 잘하네. 예. 라는 그런 반응.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예.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흔들리고 있고 만변했다는 자기 고백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예. 내 말 잘 들어요, 저거.
1: 내 말 잘 들어요. 김어준 씨가 내 말 대통령을
4: 잘
1: 향해서
4: 당신 버릴 거야. 어떻게 버려? 나 지금 내 방송하면 100만 명 이상 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권리당원이고 민주당 지지층일 거야.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대부분 다 투표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당신하고 각지면은 당신 정권 운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 말 들어라. 그래야 당신 정권 국정 운영 가능하다.
2: 그 말 들으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어라.
0: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니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4: 오늘 자꾸 태클 거는데요?
0: 좀 태클을 좀 걸어야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그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1: 예. 네. 맥을 짚어주세요.
0: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위험한 발언 하긴 했어요. 예. 코어가 흔들린다 이게 현상 같기도 하는데. 예. 저는 흔들린다가 아니라 흔들겠다로 들었어요.
1: 아 흔들겠다. 네.
0: 근데 저는 이게
4: 같은 말인데 저런 말하고
0: 김어준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돌이켜 보면 합당 논의 때부터 조금 면을 구긴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1: 맞아요. 예, 예.
0: 아 우리 말이 안 먹히네. 그리고 천하의 유시민 작가를 데려왔는데도 안 먹히네.
1: 안 먹혀요. 예.
0: 그때 거의 유시민 작가가 겁박했어요.
1: 맞아요.
0: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지지층에서는 반역자란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먹히고 나서부터 쭉 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 예.
0: 그게 과연 본인들과 합의가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정부에 들어서서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0: 얘들의 저기 말하자면
1: 목소리
0: 목소리였고 보유 도구였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지금 당을 저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2: 예, 예, 예.
0: 그게 저는 이 발화점이었다고 봅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코어가 흔들린다는 건 이 코어 충분히 흔들린 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김어준 씨한테 있고요. 정청래 전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오해받을 발언이고 여기에다가 이낙연이라는 세 글자를 넣었어요.
1: 아.
0: 아주 유용합니다.
1: 아하. 네. 이낙연을 비토한 것처럼.
0: 비토한 것처럼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네. 이낙연처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말이
2: 맞잖아요. 됩니다. 정권을 짰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네. 김어준 씨가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은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박근혜 사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낙연. 폭락하기 시작했다.
1: 네.
0: 그거를 이제 뭐 지지층을 흔드는 코어가 흔들리는 기폭제였는데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일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그런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는 반 협박성처럼 들려서
1: 자 유시민 작가 아직 방송을 뭐 시작하진 않았게 했고 매불쇼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방송을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진보진영 내부는 네. 사실상 좀 내전 수준의 갈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엔 더 치열한 정치 이야기,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의 오늘 퇴원 이야기, 당 기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고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수온주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인천 27도, 대전과 청주,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동쪽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남,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내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까지 내리겠고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박종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노컷 대련 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 국민의힘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당 대표는 사퇴를 했고 국민의힘 당 대표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퇴퇴. 자, 엿새 만에 퇴원하자 당무 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단 해당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 어제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선관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결국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0: 네, 이제 장동혁 당대표 엿새 동안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을 해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뭐랄까요? 굉장히 또 혈색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좀 수척해진 것 같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 강해졌고 무엇보다 보수 재건, 당의 기강 이 단어가 저는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 보수 재건은 한동훈 의원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 원래 제일 먼저 국감에 출마하면서 했던 얘기가 보수 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 갑자기 여기다 보수 재건을 왜 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 들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특검이야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재선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재선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지방선거는 아직 안 끝났다라는 얘기는 그 올림픽공원에서 했던 부정선거와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가치한 갈등을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갈등이 생겨난 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거에서 그 지방선거나 무슨 총선이든 패배했으면 당대표는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고 심기 일전하도록 했었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무슨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죄신과 기강을 얘기하시는데 죄신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선거하고 지방선거 안 끝냈다고 얘기하는 게 쇄신입니까? 쇄신은 윤허게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쇄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쇄신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쇄신 얘기를 하고 또 기강을 잡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 제명하는 거 뭐 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기강 잡는 겁니까? 기강. 그래서 저는 얘기 문맥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굉장히 탁탁 걸리더라고요. 답답하고.
0: 답답하다 하셨다.
3: 뭐 장동혁 대표 그 본인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0: 임기 내년까지
3: 임기고요. 사실 이게 뭐 종합판인 것 같아요. 탈출구로 뭐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서 종합판으로 다 섞어지기를 만들어놨어요.

0: 예를 들면 이제 대여투쟁을 높이겠다. 그 대여투쟁 중에 가장 뭐 이제 하는 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재개시킨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1: 예.
0: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도 따라해요. 당원 주권 강화하겠다.
1: 당원.
0: 네, 당원 주권 강화하겠다. 그거는 또 정청래 대표 쓰던 걸 그대로 또 차용했고.
1: 예.
0: 보수 재건 이제 한동훈 의원 거 갖다 차용했고.
1: 예.
0: 거의 덕지덕지 다 그냥 붙어서 뭐든지 내가 일단은 버티고 보겠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겠어? 병원까지 입원했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일성은 사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나머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1: 어허.
0: 결국에는 당대표의 고치 역시 당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1: 아하.
0: 그거는 당신들이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우측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1: 정점식 원내대표가 2월까지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빴을 막이긴 하겠죠.
0: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오락가락했던 게
1: 예.
0: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이럴까지 가냐라는 네. 말에 또 그 이 국민의 원내실에서는 예. 그게 아니라 이 사태론이 2월까지 가겠냐라는 말로
1: 이러한
0: 또
1: 상황이 예. 설랑설래가
0: 이렇게 양비론으로
1: 아.
0: 이렇게 참 눈치를 보는 듯한
1: 했군요.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저는 사실 정전식 원내대표는 한 2월까지 이거를 마무리하겠다고 이 당내 의원들을 좀 그
1: 다독여줘
0: 가면서 장동현 대표한테는 나머지 임기 말고 2월 정도의 추구 전략을 짜줄 테니까 나가셔. 그러면 또 연임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봉합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1: 아. 김희정 의원님.
2: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정정식 원내대표가 우리가 잘해서 혹은 당대표 당신이 잘해서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이미 쐐기를 박은 바가 있어요.
1: 예, 예.
2: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일주일간 생각을 한 모양이죠. 지지율 높아가고 있지. 오늘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본인이 뭐 보수 대권 후보에서 뭐 굉장히 또
1: 높은 위치에
2: 네,
1: 있고.
2: 높은 위치에 있고. 다 모아서 나가서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예요? 나 물러가라고 하는 거. 의원들이 니들이 뭔데. 당원들이 주인인데. 당대표는 당원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하면서 못 나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나가겠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그냥 거의 이거는 선전포고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병상에서 몸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선전포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 예.
2: 특검하고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거는 이제 요 선관위 이슈로 계속 싸워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2: 60일 이내에 선거 소총한 거에 대해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럼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소송 갈 거야라는 거죠. 그 소송 때까지 본인 네, 당대표의 어떤 생명 연장의 꿈 이런 거를 꾸면서 오늘 선전포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사실은 또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보다 앞서기도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공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대여투쟁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먹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에서 혹은 원내 의원들조차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3: 근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1: 네.
3: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 대표가 그만두고 국민의힘이 쇄신해야 된다. 그런 게 높아요. 뭐 장 대표 그만둬야 된다 51%. 장 대표 체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 25%.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민심과 당심을 보면은 그만두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데
1: 네.
3: 전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장동현 대표의 이 말을 분석을 하셨지만
1: 예.
3: 쟤는 한마디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온 게 아니라
1: 네.
3: 병이 더 깊어져서 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3: 망상의 병.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1: 예.
3: 전혀 공감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고집과 신념만으로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권력과 권한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착각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근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를 보호해 주는 건 제도밖에 없어요. 제도가 만들어진 당대표라는 그런 자리.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뭐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얘기들 이런 거 다 종합을 해보면 한 70, 80%의 의원들은 아, 이제 총선을 장동혁 대표 얼굴을 치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 네.
4: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뭐 도대체 유효타라고 날린 게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상당히 아,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없구나라는 것들의 판정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일단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그 강연도 했었고 예. 세미나 참석도 했었고 어저께는 또 한동훈 대표가 뭐 그 행사에 나갔었는데 막 박수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무슨 이런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한동훈 또는 오세훈이 참석을 했는데 예.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한동훈하고 악수하고 오세훈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그냥 본처에만 쳐다본 적 보지도 않으면 예. 그 모양새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미 신뢰를 상실한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1: 예, 아까 우리 장 수장님 말씀하신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51%다 의견이라고 말한 그 조사는 KSOI가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에 1,005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정훈 의원 이분은 이제 아예 당원들에게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신임 묻는 거는 혹시 장동 대표가 확 받으면 어떡해요? 받으면
2: 아, 못 받을 거예요.
3: 버티다가 받으면.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저는 지금은 당장 받기에는 조금 국면이 좋지 않아요. 장동 대표한테 못 받을 거예요.
2: 아하, 위험도가 그래요? 높죠.
3: 지금 현재는 위험도가 높아서 예. 다른 쪽으로 좀 국면 전환을 해서 갈 거예요. 대여투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하.
3: 예, 그래서 뭐 재선거 전면 재선거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를 세우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1: 근데 오늘 장동 대표가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이 소리 들기 싫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또 장동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서둘러 될 건 없다. 선거도 그 와중에 치렀는데.
3: 선거가 오세훈 시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그렇죠. 선거 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막 비판을 해야 표가 오고 또 감싸줘야 또 지지층 오고 판단하겠는데
1: 예.
3: 오세훈 선거 다 끝났는데 뭘 서둘러 게 있어요? 없어요.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대표가 사실상 어떤 인정 안 하는 그런 상태도 본인이 나쁠 것도 없고 이렇게 당 내전 상태가 뭐 장기화도 크게 본인이 나쁠 그렇죠. 거 없기 때문에 그냥
3: 이미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아니면 예. 뭐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하든 말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얻을 건 다 얻었다.
1: 아하.
3: 그래서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입장을 밝힐 필요도 없고 아하. 지금 이제 그 구형을 세게 받았어요. 1년 6개월. 그러면 이제 선거를 내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집중하지
1: 예.
3: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이제 그 거취 문제는 본인의 관심 밖.
1: 관심 밖.
3: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1: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무게감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주제넘게 생각해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진들이 해결해라.
0: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네. 지금 현재 보수의 두 축 기둥으로 지금 대선으로. 부상을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선관위 문제 때문에 실망을 하고 또 그 당 민주당의 내분 때문에 집권당 내분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거기에 오세훈과 한동훈이 살아 돌아온 것들이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일종의 희망을 준 거잖아요.
1: 예, 예.
0: 보수 응답자들에게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하고 싶고 뭐 여러 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그런 기대치를 만들어줬다고요. 근데
1: 예.
0: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파일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1: 오세훈, 한동훈.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이제 무소속이지만
1: 예.
0: 여러 가지 활동을 참석하는 거고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본인의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서울시장이 일을 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내 행사 같은데도 자주 나가려고 할 것이고
1: 예, 예.
0: 신윤그룹에서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또 경쟁도 시키고 우리한테 잘해줄 거지? 잘해줄 거지? 뭐 이러면서 뭐 견적을 따질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두 분의 어떤 YS나 DJ처럼 과거에 그렇게 그 자기의 각자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경쟁하고 그런 건 나쁘지 않다.
3: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장동혁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사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2: 뭐예요?
3: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1: 아.
3: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0: 수 있는 명분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1: 강대강이 아닐 수 있다.
0: 그러니까 여당의 이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위축 변수로 작용을 할 거예요. 오, 새로운 지도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장동열 데리고 우리는 가야 되냐.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자. 아하. 라는 의견들이 그 명분을 얻어서 장동열 예. 대표가 버틸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1: 연임을 한다.
0: 장동영 대표 쭉 가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강대강으로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아하. 지금 장동영 대표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필요하다라는 또 당원들의 의견도 높을 것이다.
1: 김희정 의원 생각도 아니에요?
2: 그거 그래도 버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버틸 것 같고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예, 예, 예. 구조적으로 그 최고위원들이 4명 사퇴해서 붕괴되는 거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마 이대로 쭉 갈 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민주당 지도부 바뀐다고 물러나겠어요? 본인이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 요건 갖추지 않으면 예.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세요. 의원들도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3: 네, 안 되죠.
2: 그렇죠. 비대위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조기 전당대회를 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순서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아, 장 대표로는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없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야라는 얘기만 하는데 또 원내대표도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막 왔다 갔다 냉온탕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형식적 요건 신동욱 김재원 두 분에게 달렸다.
1: 요 포인트. 자, 장 소장님. 신동욱 김재원 두 분의 동향은?
4: 맞죠. 근데 이상하게 신동욱 의원이 네. 옛날에 언론인이었을 때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이 지킴이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1: 그 어떤 거취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면 신동욱 의원이 굉장히 좀 불쾌하시면서 네. 아, 거취는 내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4: 그리고 막 꾀병이라고 공격하지 말아라. 아. 아픈데 좀 그만두라고 하지도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재원 예. 최고는 슬쩍 좀 빠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4: 예, 네, 뭐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세 번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뭐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4: 그런 거 보면은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두 분에게 달려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또 한 분은 특히 직업이 최고위원이라서 그만두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는 예.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친윤들이 결심하면 뭐 신동욱 김재원 두 분 앉혀놓고 어떡할 거야 그만둬 빨리 다른 사람 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럼 뭐 그분들이야 뭐 그 뭐 주류의 말들에 따르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되게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1: 원내에서
4: 못 견뎌요, 진짜 그 모멸감 못 견딥니다.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1: 근데 지금 잘 견디고 있잖아요.
4: 근데 그것도 훨씬 더 심해질 거라니까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행사장 가도 그냥 피해 다니고 출몰하면은 피해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리더십이 붕괴됐기 때문에.
2: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대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1: 예.
4: 그거는 맞죠.
3: 그걸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4: 임기.
3: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대표 자리를 계속 지킴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의 가치를 구현시키거나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의 가치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호개인 가치?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망상?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가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냥 진짜 망상 수준의 것들인데 이거를 관철시키겠다고 그 당대표를 계속 앉아있다고요? 그럼 당대표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앞세우면서 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서 뭐 이재명이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박살낼 거야.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 한동훈 의원 보폭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네. 원내 진입하면서 굉장히 지금 어떤 행동 반경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이제 어제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있었는데 함께 모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화이팅 외친 자리에서 국회 화이팅 하니까 천안함 원내대표 탁 옆에서 급하자고 무소속인데 무슨 국회 화이팅이야 이런 취지로 이제
0: 할 수도 있죠 뭐
1: 할 수도 있죠
0: 그럼요
1: 아니 전 대표였으니까
0: 그럼요 개혁신당 화이팅 해주는 거죠 옆에서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국회 화이팅 개혁신당 그러니까 화이팅
0: 뭐 그거는 우스개로 개혁신당 천안함 원이 때린 것 같고
1: 아 그런가요
0: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한동훈이 그걸 뭐 아이쿠 놀래는 거 보면 아직 한참 이 이제 의정 활동을 예. 배워야 될 때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

0: 하나 차곡차곡 배우시면 되고, 예.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그 이 자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건 한동훈 의원이에요. 아. 한동훈이 그럴수록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 지킨다예요. 아. 그런 경쟁 구도잖아요.
1: 이미 대선 경쟁이 시작됐어요.
0: 아니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1: 아 싫어.
0: 그냥 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내가 없으면 들어올 건데 예.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돼. 그 못 들어온다.
1: 복당,
0: 내가
1: 복당 안 된다.
0: 그렇죠. 그 의지가 제일 강할 거고 아. 두 번째 장동혁 대표한테 필요한 건 예. 지금 볕들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1: 장동혁 대표
0: 나에게도
1: 아,
0: 그러려면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 시간이 언젠가는 그 볕이 들어올 날은 버티면 이긴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진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는 거고 뭐 조롱
1: 버티는 거는 직장 생활이 오래 버티면 이제 되는
0: 직장으로
1: 거지.
0: 아는 거니까 본인은.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윤석열 내란 수교도 품고 부정선거까지 품으면서 어. 온 국민에게 수모와 그런 말하자면 조롱을 당하면서도 버텨왔어요. 어떻게 버틴 세월인데 뭐 당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모른 체 한다고 해서 끄떡이 나겠습니까?
1: 한동훈 의원의 요즘 생각은 뭐 복당에 대한 생각이 좀 약간 더 적적이신 것 같은데.
2: 아니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어떤 골든타임?
2: 골든타임이 있다. 예. 복당에 골든타임이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지금 굉장히 급한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딱 한 번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선관위 문제라든가 혹은 내부 분열이 계속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당이 지금 좀 주도를 해서 전국을 주도하면서 지지도도 더 올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 내가 빨리 복당돼서 이런 것들로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의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 그 이거는 지금의 골든타임이지만 또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골든타임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당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빨리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무리해서 밀어붙여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지금 전 의원 그리고 전 대표는 최대한 그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스킨십? 스킨십도 계속 해 나가고 그 의구심 같은 것들 그러면서 제일 좋은 평가는 아 한동훈 만나봤더니 옛날하고 달라졌네.
1: 목표는
2: 어 그거죠.
1: 사람 달라졌다.
2: 예. 네. 그럼 어 야 내가
1: 국회에서 특히 선거운동 하던
2: 의원들한테 많이 들은 게 이거거든요. 야 그 진짜로 그 뭐야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네. 선거운동 진짜 끝내주게 하던데 야 진짜 좀 달라졌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물어봐요.
1: 뉴스명당 장 소장님 바뀌었습니까? 한동훈 대표?
2: 아니, 어떻게 알아요?
1: 의원.
3: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연락도 안 해보고. 그래서 근데
0: 인터뷰를 한번 하세요.
3: 아유 저 같은 사람하고 뭐 인터뷰 해주겠습니까 이제.
1: 여보는 약간 김원준 씨 느낌이야.
2: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4: 전화 아직도 안 왔구나. 전화. 전화 아직 안 왔네.
1: 약간 김원준 스탠스야. 보수의 김원준.
3: 그때 전화가 엇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엇갈렸다는 그 지점에서 네. 한치도 지금 변화가
3: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언제까지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큰 착각입니다.
2: 코어
1: 보수의 코어 있다.
2: 본인이 코어인데.
1: 보수의 코어 장성철 화났다. 전화
2: 장성철이
1: 받아라.
2: 언제까지 흔들리지 않으려고 보실 수 있을까?
0: 이미 오세훈 씨한테 흔들겠다로 들려요.
2: 나 흔들게 이거네.
3: 장동혁처럼 될 수 있어요.
2: 아 나랑 저녁 한번 먹자.
1: 장성철 달래기 나섰다. 한재호 의원
3: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1: 한재호 의원이 근데 그 인유한 전 의원 그 사퇴해야 된다. 네. 이재명 정부의 위선이다. 그 인유한 전 의원에서 계속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재호 의원이 이제 계속 그 페북 같은 데 쓰는데 오늘도 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면 내가 WHO와 관련해서 그 국제기구에서 그 적십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를 위해서 그 일하는지를 봤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적십자 총재를 지금 그 인요한 씨를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1: 예.
2: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요한 의원이 그때 계엄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한 실망,
1: 예.
2: 그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그 부분에서 또 인요한 전 의원이

0: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한재하 의원도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1: 의사죠.
0: 의사이기 때문에 또그
1: 그렇죠.
0: 부분에서 진심이 담긴 그런 말인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1: 그 반발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행보, 계엄때의 어떤 입장,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의료
0: 짧게?
1: 정책에 대한 입장,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자, 노컷 때는 네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예, 박종희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1: CBS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내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울적한 시간에 슬픔을 보태 권태로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원으로 나가 살랑거리는 관목들이나 해질녘 오므라드는 꽃잎들에 물을 주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느끼게 된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비록 울적할지라도 후회 없는 시간은 환영이다. 책 속 이야기, 파스칼 키냐르 행복한 시간들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8번째 페이지. 이 땅의 어떤 생물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몸을 낮추고 검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우리 곽재식 작가와 함께 인간의 눈에는 참 기이하고 미스터리하게 보이는 동물들의 특이 행동 몇 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개미들이 보이는 엔트밀이라는 행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영화 군체에서 전지현 씨가 엔트밀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도 나오고 영화의 핵심 소재로 쓰여서 참 화제가 됐는데, 개미들이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끝없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현상, 이거는 실제로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개미가 세상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1: 네.
2: 개미의 모든 몸무게를 다 합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를 다 합친 것과 견줄 정도는 된다.
1: 아, 그렇게
2: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1: 들까요?
2: 한때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추정도 있었는데,
1: 아유,
2: 사람의 인구가 워낙에 요즘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1: 네.
2: 80억을 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뭐 사람보다 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1: 개미 엄청 많구나 진짜.
2: 네, 그 개미들 중에 삐끗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엔트밀 현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1: 네.
2: 이건 뭐 영어로는 영화에서 딴 데도 쓰는 말인데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기도 해요. 죽음의 나선.
1: 죽음의
2: 이게 뭔가 악영향이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형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이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점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심각해질 때 이럴 때 네.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나선 이런 말을 영어에서 예.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1: 네. 그럼 저 개미들도 지금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2: 엔트밀도 네. 그런 전형적인 데스 스파이럴이라는 식으로 엔트 데스 스파이럴 이런 식으로 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1: 네.
2: 개미들은 의사소통을 냄새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네. 개미들은 진사회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쳐서 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2: 서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는 진사회성은 없는 사람 이상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지만
1: 어허.
2: 개미는 살 수가 있을 텐데 개미가 뭐 수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습니까?
1: 그거 있잖아요. 페로몬.
2: 네. 그래서 개미가 물질을 독특하게 내뿜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그거를 이제 냄새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전형적인 파악의 방식이니까
1: 네네.
2: 그래서 개미는 물질로 의사소통을 한다. 채취로 그 물질에서 나오는 채취 냄새인데 그게 약간 상대방에게 호르몬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 페로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1: 예.
2: 개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파악이 돼 있느냐라고 예. 하면 트레일 페로몬이라고 해가지고
1: 트레일?
2: 예. 이 길로 내가 가니까 뒤에 있는 개미도 나의 뒤를 따라와라. 내 뒤로 따라와. 라는 그 물질을 뽑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1: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 뭘로 냄새를 맡아요, 걔네는?
2: 개미가 네. 나름대로 후각 기관도 도드미 같은
1: 도드미.
2: 그리고 이제 몸 자체로 호흡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뭐 냄새를 맡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그 이제 어떤 냄새냐에 따라서 또 그게 좀 감각하는 게 좀 다르죠.

0: 그렇게 한번 들어오면 그 동그라미 네. 모양을 따라서 돌게 되는데 네. 다들 같이 이 트레일 페로몬을 내뿜기 때문에 따라와라라는 네. 메시지를 담은 물질을 조금씩 묻히려고 하기 때문에 아. 기미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냄새가 그 동그라미라서 점점 진해지거든요.
1: 흔적이 강화돼요. 네.
0: 예. 그렇다 보니까 와 저기 진짜 따라오라는 냄새 강해난다라고 하면서 점점 거기에 더 몰려들고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냄새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다른 소리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다른 말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이 길로 따라가야 된다. 여기야! 이 소리만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대박이에요.
1: 저거 언제 끝나요, 그러면?
0: 안 끝납니다.
1: 안 끝나요, 그러면? 예, 예. 굶어 죽잖아요.
0: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1: 아,
0: 계속됩니다.
1: 진짜, 진짜.
0: 예. 예. 다행히 만약에 다른 쪽으로도 가는 개미들이 좀 있다면, 거기에 아. 휘말린 개미들이 조금밖에 없다면, 네. 개미들이 그렇게 이제 헤매다가 이제 지치면 잘 못 돌아다니고, 뭐, 페로몬도 못 내뿜고, 그렇게 되겠죠?
1: 처음엔 최초의 그 선두에 있던 개미가 남긴 거에서 시작되겠네요.
0: 그렇죠. 와. 한 마리가 삐끗하는데, 둘째, 셋째가 잘못 걸려들기 시작하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지독한 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이제 냄새라는 거는 이제 바람 불고 하면 이제 점점 약해지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다하고 죽는 속도하고 네. 냄새가 날아가는 속도하고 어느 게 더 빠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개미들이 몇 마리만 희생되고 이게 끝나기도 하고 재수 없으면 오늘의 어떤 습도나 바람 조건이 이게 냄새가 잘 안 날아가는 조건이다라고 아하. 하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보다 거기에 한두 마리 딸려 들어오는 개미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그렇죠. 하면 예. 개미 이 집단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잘못 휘말리면
1: 위험하네.
0: 개미들이 이렇게 따라와라 나 뒤로 따라와 이런 신호를 왜 이렇게 함부로 내뿜는 이런 습성이 생겼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개미들이 길을 찾기에 되게 좋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제일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먹이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개미들이 조그맣잖아요. 네. 그 조그마한 개미들이 먹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면 먹이를 많이 구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길가다 보면 무슨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네. 막대기 같은 거 잘못 던져놓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개미들이 어디서 왔는지 바글바글하게
1: 맞아요, 맞아요.
0: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죠. 네네네네. 어떻게 개미집 주변에 그렇게 먹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네. 다들 무슨 방송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닐 텐데 다들 무슨 단톡방에서 야 우리 나 뭐 맛있는 거 달달한 거 어디 떨어진 거 발견했음 여기로 다 총 출동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네. 사람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별것 아니지만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개미들이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뭐냐 돌아다니면서 이 트레일 페로몬 나 뒤로 따라오라라는 이 신호 물질을 내 뿜는다. 그리고 그 신호가 보이면 웬만하면 그쪽으로 따라간다라는 그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네. 개미들이 그냥 무규칙적으로 갈 만한 데는 다 가보는 거예요. 일단 아. 네, 그래서 다 가보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가겠죠.
1: 네.
0: 개미들이 처음에 탐색을 할 때는 뭐 앞서 나간 개미도 없으니까. 네. 그냥 뭐 냄새 어디 나는 것도 없고 네, 그냥 네네. 다 그냥 퍼져 나갈 겁니다. 아, 뭐 냄새도 오늘 안 나고 어디 오라는 사람도 없고 뭐야 이러면서 개미들이 여기저기 가겠죠.
1: 허탕치는 애도 많을 거 아니에요.
0: 다 허탕치겠죠. 예, 대부분은. 예. 근데 그러다가 어떤 애 하나가 먹이를 발견했어.
1: 예.
0: 그러면 걔는 먹이를 발견했으니까 먹이를 들고 와 먹이를 발견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집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여왕 개미도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러면 걔는 이제 돌아가니까 일단은 개가 그대로 돌아오기만 해도 돌아오면서 그대로 돌아가면 일단 냄새를 두 번 묻히죠.
1: 헨젤과 그레텔처럼.
0: 냄새를 네. 일단 두 번 묻히죠. 그 길에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길에 냄새가 조금 더 강해졌죠.
1: 네, 그렇죠.
0: 그죠?
1: 네.
0: 그러면 그 길로 아무래도 그 뒤따라오는 개미들은 네.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끌려서 가겠죠.
1: 다른 허탕친 개미보다. 그렇죠.
0: 뭐 허탕친 개미들 네. 멀리까지 갔다 지쳐가지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아무렇게나 그냥 돌아오는 이런 개미들에 네. 비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돌아오는
1: 하니까.
0: 개미들은
1: 예.
0: 딱 왕복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묻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개미들이 더 갈 거고
1: 그렇지.
0: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점점 더 거기가 냄새가 강해질 거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먹이 발견한 거기로 다 쏠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1: 야.
0: 이게 좀 미묘한 게 네. 가는 길 돌아오는 길도 예를 들어서 먹이를 발견을 했는데 같은 먹이를 발견했는데 어떤 개미는 산 넘고 물 건너 좀 돌아가는 길로 돌아다니다가 그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개미는 딱 직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가지고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1: 예.
0: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1: 네.
0: 있겠죠.
1: 네네네.
0: 그러면 그때 어느 길로 개미들이 더 많이 쏠리겠습니까?
1: 지름길로 가야 유리하죠.
0: 왜냐하면 지름길로 간 개미들이 오가는데 시간이 덜 걸릴 테니까 네. 더 많은 개미들이 오가면서 더 많은 냄새를 묻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야 너 가는데 얼마 걸렸어? 난 가는데 1분 20초 걸렸는데 너 가는데 얼마 걸렸어? 내가 가는 길은 423m라서 너무 길구나. 42m라서 개미들이 미터법 쓰진 않겠지만 쓰면 얼마 좋을까요? 개미들이 미터법 쓰지 않게 42m라서 그거보다 시간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재가지고 서로 일일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않아도 냄새를 그냥 뿌리고 그 따라다닌다는 간단한 규칙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길 중에

0: 자동으로 제일 갔다 오는 시간이 설정. 덜 걸리는 길로 다 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1: 기가 막히네.
0: 신기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엔트 콜로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여기저기 찔러보는데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드는지를 자동으로 최적을 찾아내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개미 군집 최적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엔트 콜로니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를 따서 ACO라고 하기도 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 ACO 개미 군집 최적화 방식이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한때는 이거를 인터넷 그 망 연결할 때도 ACO 방식으로 하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1: 그래요.
0: 인터넷 망 연결도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어디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할 때 어느 회선을 타는 게 제일 경제적이냐. 우리나라에서 일단 일본으로 간 다음에 일본에서 태평양 건너가는 거를 타고 거기서 뭐 일단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간 다음에 미국에 뭐 횡단을 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는 게 제일 경제적이냐. 아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다음에 홍콩에서 뉴욕까지 바로 한 방에 가는 회선이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 걸려도 한 방에 가니까 더 경제적이라고 아 이게 그냥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ACO로 한번 풀어보자. 개미군집 최적화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잘 풀리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개미의 지혜를 한때는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개미의 냄새를 따라서 앞에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었는데
1: 네.
0: 이게 잘못 꼬이면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 생기면 서로 뱅뱅 돌게 되면서 냄새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잘못하면 전멸하게 된다.
1: 근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0: 그렇죠.
1: 자 그리고 요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심해에서 500만 년 이상 된 수백 마리의 고래 뼈와 화석이 포함된 거대한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고래들이 일부러 특정 장소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달렸고 근데 찾아보니까 심해에서 저런 집단 무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저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좀 이렇게 영험해 보이는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곳을 찾아가가지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예로부터 좀 여러 동물에 대해서
1: 코끼리가 그런다 그랬나? 코끼리?
0: 아,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는 좀 돌았어요. 사람들 고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래가 되게 인기 많은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도 좀 원초적인 본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등치가 큰 동물이다라고 하면 좀 크게 보는, 좀 대단하게 보는 이런 습성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좀 원시적인 그런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래를 좀 좋아합니다. 고래를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생물로 좀 높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래도 공동묘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 죽을 곳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뱃사람들 사이에 좀 돌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그런 장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가까운 해안가에서 발견된 게 좀 초기 사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의 어디 바다에 앞바다에 태평양에 사는 고래들의 뼈가 유독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상하게 해저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게 왕왕 나오고.
1: 예. 뭐 설명이 됩니까 이거?
0: 깨끗한 설명이 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하지만 지저분한 설명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설명은 없지만
1: 예를 들면 예, 예.
0: 고래가 되게 오래 사는 동물 중에 속합니다.
1: 얼마나 사나요?
0: 고래가 덩치가 크고 좀 오래 산다 싶은 고래들은 100년 산다 이런 고래들이 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노쇠한 고래들이 좀 돌아다녀요.
1: 예.
0: 그래서 노쇠한 고래들이 돌아다니면 일정한 노쇠하니까 일정한 그 구역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밥 먹을 만한 데서 밥 먹고 뭐 이제 쉴 만한 데서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고래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1: 약간 실버타운 느낌인가요?
0: 그런 느낌으로. 실버타운 플러스 실버타운 느낌보다는 약간 그 지하철의 노약자석 같은 느낌으로. 딴 고래들도 뭐 와도 되면 되지만 지하철보다는 약간 버스의 노약자석 같은 그런 느낌.
1: 예.
0: 딴 고래도 뭐 오면 되긴 되지만 좀 이렇게 노쇠한 고래들이 좀 더 이렇게 애용하는 더 편안한
1: 루트가 있다.
0: 그런 데들이 좀 있는데 어떤 지형적인 조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나 바다의 어떤 지형적인 격변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림살이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적조가 갑자기 나타났다.
1: 네네.
0: 그래서 고래가 그 적조 생물을 흡입해가지고 되게 폐 같은 게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 튼튼한 젊은 고래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겠지만 그래가지고 아 여기 뭐 꿀루트인 줄 알았더니 이거 꿀이 아니라 쓰네 뭐 이러면서 도망가겠지만
1: 가면 되는데
0: 나이든 노쇠한 고래들은 그럴 때 이걸 참지 못하고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1: 지저분하지 않은데요? 일리 있어 보이는데
0: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것만

0: 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이유 예를 들면 뭐 심지어 해저 화산 같은 게 폭발할 때 좀 이렇게 노세한 고래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뭐 견딜만한 고래들이 항상 비슷한 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체력으로 요 정도는 될만하지라고 하면서 고래들이 심해로 들어 고래들이 깊이 들어가는 고래들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고래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고래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잠수함이 돌아다니다 가끔 이제 고래를 마주친다는 그런 신비로운 그래요? 상황을 접할 때가 있는데 고래가 잠수함을 약간 비웃듯이 되게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의 기술력 고작 그 정도야라고 하면서 훅 깊이 들어갈 때 있고 막 그렇다고 하거든요.
1: 네네.
0: 예, 그렇다 보니까 고래들이 그 깊이 들어가는 거를 아, 뭐 이 정도 깊이 들어가야지 뭐 좀 사냥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지라고 하면서 하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껴가지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행동을 할 때 늙은 고래들이 뭐 사망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결국 나이든 고래들이 약간 무리지어서 특정 장소를 공유한다는
0: 그게 이제
1: 전제가
0: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 묘지가 생기기에 쉬운 조건이라서 이제 그런 걸 좀 밝혀냈는데 최근에 최근이라는 게 정말 한 뭐 한 달도 안 된 과거에 인도양 지역에서 수심 4,600m에서 7,000m에 이르는 정말 심해에 고래의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진 구역이 길다랗게 형성된 곳이 발견이 되었는데 네. 그 길이를 쭉 따라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200km 길이에 달한다라는 게 발견돼가지고 되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도 죽은 고래의 뼈들이 간혹 떨어지는 곳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지금도
1: 예, 예.
0: 1200km나 되는 길다란 구역에 예. 되게 좁고 길게 뻗어 있는 그런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치고는 예. 되게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예. 거기에 고래의 뼈가 뼈로 있다 못해서 돌처럼 변한 아주 오래된 흔적으로 변한 화석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석 중에서 이 화석은 얼마나 오래됐고 이 화석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건져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530만 년 전에 화석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잡아 500만 년 전부터 500만 년 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사람이라는 동물이 출현하기도 전인 옛날입니다. 사람하고는 잘못 다르지만 사람하고 좀 가까워 보인다 싶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것도 아직 신이 출현하기 전인 까마득한 옛날인데
1: 예.
0: 그때부터도 이 구역에는 죽은 고래들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래는 죽으면 이렇게 바다로 깔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뭐 고래의 침강, 고래 낙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이 좁은 인도양의 한 구역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거대한 규모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고래 화석만 뭐 400개 이상 발견, 476개를 발견했다든가 400개 이상을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1: 네.
0: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이런 고래 공동묘지가 발견됐는데
1: 네.
0: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넓은 구역에서
1: 설명이에요.
0: 고래 공동묘지가 이렇게 생기겠느냐.
1: 그러게요.
0: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500만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예를 들어서 뭐 태풍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긴다고 칩시다. 만약에 태풍 때문에 뭐 고래들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죽는 게 어느 구역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칩시다.
1: 네네. 네.
0: 태풍이 일정하게 5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0: 기후 변화라는 게 얼마나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1: 당연히 말이 안 되지.
0: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조사를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연구팀들이 중국 연구팀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옛날이라는 게 뭐 9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돈이 되는 과학기술 당장 응용해가지고 뭐 그렇죠. 이렇게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지만 뭐 자연의 근원을 연구하고 뭐 생물의 습성을 연구하고 이런 거는 좀 돈이 넉넉한 선진국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한국이 아직 그거는
1: 그런 게 우리 많았죠
0: 때가 예.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기초과학에 좀 등한시하던 시절이 되게 가깝거든요.
1: 네.
0: 근데 중국은 아직도 뭐 개발 도상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은
1: 그런데도
0: 팍팍 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1: 부러우시군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은 뭐 그래서 아유 뭐 그래서 고래 뭐 공동묘지 발견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고래한테 뭐 제가 고래 벌초하러 갈 거냐고
1: 알겠어,
0: 뭐
1: 알겠어.
0: 그럴 수 있는데
1: 예, 예.
0: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1: 진짜 중요한 거예요.
0: 네,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깊은 심해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잠수정 잠수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수많은 간접적인 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깨우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를 연구하다가 수많은 하다못해 뭐 그러면 서양 생물을 어떻게 양식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고
1: 그렇죠 그렇죠 예. 길게 보면 다 얘기 되고
0: 다 잠수함 예. 개발할 때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알지 못할 것 지식도 많이 얻게 될 건데 네. 중국이 이렇게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서도 네. 깊게 이런 기초과학에 팍팍

0: 투자를 하는 게 참으로
1: 우리도 고래묘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0: 무섭고도 부럽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네.
0: 하나만.
1: 다음 동물 고래 하나 더.
0: 하나만 고래 고래 넘어가기 전에
1: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제 재가를 물릴 순 없죠. 네. 예.
0: 고래에 관한 진짜 이상한 이야기. 네. 어떤 게 있냐면.
1: 네네.
0: 조선 후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내가 백과사전으로 써놓겠다라고 결심한 서유구라는 사람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끝도 없이 긴 백과사전 책 시리즈를
1: 낸 적이 있거든요. 잡지사 같다. 잡지사. 예, 예, 예.
0: 그중에 전어지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1: 물고기인가 보다.
0: 네, 그런 거에 관한 편이에요. 네. 전어지에 나와 있는 전어지에. 전설 중에 네. 고래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감성이나 이런 것도 사람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고래가 너무 슬픈 일이 생기면
1: 예.
0: 고래가 운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조선 이 전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래는 정말 정말 슬픈 일이 생기면 눈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안구가?
0: 네. 그럼 죽겠죠? 그죠?
1: 그렇겠죠.
0: 네.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래가 죽어가지고 눈이 빠지면
1: 예, 예, 예.
0: 그 눈은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고
1: 오.
0: 고래의 그 모든 영혼이 거기에 집약돼 있기 때문에
1: 진주가 되나?
0: 아름다운 구슬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1: 구슬.
0: 그 구슬을 예. 명월주, 밝은 달 구슬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서기 47년에 지금으로 대략 2000년 전이죠.
1: 그렇죠. 예.
0: 사람 이름도 나와 있어요.
1: 누구요?
0: 고주리라고 하는 사람이.
1: 주리? 예예예. 예, 예.
0: 성이 고씨인 걸로 봐서
1: 예.
0: 고구려의 왕족일 가능성도 상당한 인물입니다.
1: 예.
0: 고주리라는 인물이 고구려의 중심지에서는 꽤나 떨어진 동해 지역을 여기서부터 심상찮죠.
1: 동해.
0: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하필 동해예요.
1: 그렇지.
0: 동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고주리라는 사람이 갔다가 희한한 거를 발견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선물로 바쳤다라고 하면서 뭘 바쳤겠습니까?
1: 명월주요.
0: 고래의 눈을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1: 아, 고래의 눈을 바쳤어.
0: 고래 명월주라는 말은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1: 더 이른 시기니까. 그렇죠?
0: 예, 2000년 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와 한참 차이 나죠.
1: 예, 예.
0: 그냥 고래의 눈을 바쳤다고 돼 있어요.
1: 예.
0: 근데 그 뒤에 한 줄 뭐라고 적혀 있느냐.
1: 뭐라고요?
0: 그 눈은 밤에 빛을 발했다. 궁궐에 갔다 오니까 밤에 빛을 내뿜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근데 이거는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실제로 저는 정확하게 서기 47년은 아니더라도 고구려 역사의 초기에 고주리라는 사람이 뭘 동해의 특산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있었겠지. 예.
0: 뭐였을까요 도대체. 고래 눈을 이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래 눈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빛난다고는 하지 않아요.
1: 그래 썩어 없어지겠지.
0: 뭘까요 이게.
1: 뭐라고 추측하셨나요?
0: 뭐라고 추측하게 됐냐면 이제 석유에 대해서 제가 뭐 글을 쓸 게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은근히 알게 됐어요.
1: 대왕고래?
0: 석유라는 게 갑자기 세계에 왜 이렇게 석유 이거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유 중에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뭐 중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나프타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중에 제일 먼저 상품으로 많이 팔린 게 뭘까요? 등유가 제일 먼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옛날 사람들이 이 등불 기름으로 쓸 때 제일 좋은 깨끗한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래 기름을 되게 좋게 사용했거든요. 우리나라 어부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등불을 밝히기에는 고래 기름이 좋은 기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전설, 기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에도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고래의 눈이 빛을 내는 신비의 구슬이 되었다라는 이 고구려 시대의 전설이 어떻게 탄생된 거라고 보냐면 이 고주리라는 사람이 동해에 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의 특산물로 고래잡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이 큰 고래 잡아가지고 다 뭐에 쓰냐고 그 고기 그 뭐 그렇게 뭐 그 먹는 걸로 다 때울 수 있냐고 하는데 동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 이거 고구려 높은 데서 온 분이라 가지고 이런 거 신기한 거 잘 모르시네. 이거를 기름을 짜가지고 이거를 등불을 밝히면 진짜 기막힌 빛이 나오는데 라고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실제로 그 등불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거야.
1: 네.
0: 고주리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불빛이 나고 냄새도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이런 때 삼국시대의 등장 같은 걸 보면 약간 아름답게 장식된 모양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래 모양의 장식 같은 거를 등잔에다가 조금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서 그 고래의 등이 고래 등불이 정말 아름답게 야광을 내는 것처럼 불빛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보물이다. 동해에서는 이런 게 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빛이 예뻐? 이거 고래에서 빼낸 걸로 한 거잖아. 고래

0: 뿔뿔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공중에서 돌았는데 그게 나중에 역사 기록을 할 때 좀 이렇게 와전돼서 적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고래 눈을 쑥 빼온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와전될 게 아닐까라고
1: 말이 돌다 보면 그럴 수 있지.
0: 살짝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짐작이다.
0: 만약에
1: 반구대 암각화 때부터 그런 전설이 있었을
0: 만약에 동해안에서 2000년 이상 된 고래 무덤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1: 되면.
0: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추출한 흔적이 많이 발견되면 네. 이 추측이 현실로 좀 변하는 게 아닐까요?
1: 여기까지 곽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머리 좋기로 유명한 동물 까마귀는 동료 까마귀가 죽으면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죽은 까마귀를 둘러싸고 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까마귀 장례식이라고 부르며 까마귀들이 죽은 동료를 애도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장례식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료가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 같이 모여서 탐구하는 일종의 사건 현장 합동 감식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 우리가 동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CBS
4: 경기도가 드릴게요.
5: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4: 당연히 드립니다.
6: 예술인 기회소득.
4: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인천 대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 협상 관련 파업안이 오늘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즉 ADR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번 ADR은 다음 달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과 거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증권신고서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신고서를 각각 제출할 계획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남긴 유목 백인당 중 유태화가 경매에서 27억 원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사형 선고 직후 쓴 글씨로 100번 참는 집안에 태평과 화목이 깃든다는 뜻과 함께 단지장이 찍힌 보물 제569-1호 문화유산입니다. 100여 년간 한 가문에 보존되다 처음 시장에 나온 이번 유목은 치열한 경합 끝에 시장가보다 11억 원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민주 콩고에서 귀국한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번 사태 이후 아프리카 밖 첫 확진 사례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입국 직후부터 격리돼 있었으며 일반 대중의 감염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 콩고에서는 에볼라 확산이 이뤄지며 누적 확진자 1,000명, 사망자 26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미셸 강이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올림피크 리옹 인수에 합의하며 구단주에 오를 전망입니다. 강 회장은 지분 87.8%를 인수하고 약 7,500만 유로를 투자해 단독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거래는 재정감독국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7연패 전통의 리옹은 최근 재정난을 겪어왔지만 강 회장이 주도한 재심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하며 새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3: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내 업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불안과 실패를 성공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인데요. 책 잘될 수밖에 없는 너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가전주부의 크리에이터 최서영 씨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았다는 최서영 씨, 어떻게 그 불안과 실패를 디딜 수 있었는지 광고 듣고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최서영입니다. 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이력을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아나운서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유튜브 가전주부라는 채널을 시작해서 제품을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로 지금까지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말 많은 소녀라는 채널을 또 제가 새로 열었어요. 아, 이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4월에 또 내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경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제가 석 달 전에 한 8월 말쯤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에세이를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올해 지금 이제 거의 한 10만 부 정도를 내 앞두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나니까 제 소개지만 이렇게 좀 말만 들었을 때는 그게 좀 잘난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삶을 열심히 잘 살아온 괜찮은 사람처럼 들립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네, 이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할 때 뭔가 친구들은 벼락치기도 하고 좀 운이 좀 따라줘가지고 시험 같은 걸 잘 보기도 하는데 저는 뭐든지 좀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행이 잘 따라주지 않았던 타입이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성실은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성실은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썩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막 그럴싸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펙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뭔가 좋은 보직에 입사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시도조차도 안 해봤었어요. 한참 이제 다 취직하고 할 나이에 제가 몸이 또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좀 꿈을 좀 접어놓고 이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 되기 진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막 1000대1 뭐 이런 경쟁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일반 회사에도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한 6개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포기라는 거를 정말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렵게 이제 한 방송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전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제가 일을 또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살아남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좀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슬프지만 제가 이제 퇴사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그만둘 때도 단 한 명도 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잘 가라.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나는 드라마 작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드라마 작가 이런 어떤 그런 사무실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또 글을 되게 못 쓰더라고요. 너무 재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그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뭐 생활이나 뭐 취미나 뭐 여러 가지에서 포기한 것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A4용지에다가 써도 종이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한 거랑은 약간은 다른 이미지로 이제 저를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속이 지금 너무 후련하고 가면을 좀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부터 진짜 더 솔직하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좋겠다. 막 책도 잘 되고 막 유튜브도 막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삶을 야무지게 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니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열심히 발을 저으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 너무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새삼스럽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게 됐지? 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업을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프리랜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고 왜 갑자기 또 그렇게 유튜버가 될 생각을 했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전환을 잘 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저는 전략 노트라는 저만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아나운서가 됐어요. 아나운서라는 게 너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가혹한 관문들이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저는 그 회사에 뼈를 묻고 싶었어요. 더 다니고 싶었고 기회가 주어지면 평생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저한테 이제 좀 그만해라 그만 네 꿈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나날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상황이 좀 답답하고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도 아이 배부른 이야기 이렇게만 이제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니까 제가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기 내용이 뭐였냐면은 뒤에서 저를 뭐 흉보거나 부당하게 저를 막 대하거나 저의 뭐 외모를 디스를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욕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뛰어나진 않아도 그래도 진짜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불만을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비공개로 썼기 때문에 욕도 이렇게 좀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군 이렇게 보지는 않은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주제가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었냐면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이 사회에 대한 분노라든가 제 처지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제 모습을 좀 오롯이 딱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를 계속 쓰고 이 화를 좀 글로 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또 오만했던 제 모습이 글에 녹아나더라고요. 일기를 더 거듭할수록 이야기하는 내용이 딱 과거에 안 좋았던 거,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꿈꾸는 미래로 주제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어떻게 썼냐면 현재 상황을 먼저 썼습니다. 나는 현재 너무너무 행복하지가 않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서 직업적인 성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직업적인 성취가 중요한 나에게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논리를 여기 오류가 없나를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직업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거기서 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 글 자체에서 논리의 오류를 찾아서 이걸 좀 정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나운서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나? 이거 안 하면 뭐 굶어 죽나? 꼭 이 직업이어야만 내가 행복한 걸까? 네, 이렇게 생각이 점점 되면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지금 떠다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떠다닐 때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거기를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에 이렇게 또 어떤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메모리 되고 나면은 여기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글로 써보면 좀 다르죠.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굳이 이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나? 이거 좀 오류가 있지 않나? 내가 이거 조금 너무 이 하나 생각이 좀 치중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글에 또 스스로의 생각에 오류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그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을 한 거죠. 굳이 아나운서일 필요가 없겠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다른 곳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전 이거를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수정된 전략이 포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길이 딱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지금 하는 걸 그만둬야 또 다음이 보일 때도 있어요. 처음 옳다고 생각했던 길로 계속 가기에는 저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포기를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근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포기를 잘 못할까요? 지금 해놓은 게 아까워서?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은 불안함.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감하셔가지고 끄덕끄덕끄덕 네, 하시는 거죠. 네. 특히 우리가 이런 불안함에 이렇게 좀 휩싸이는 이유, 무언가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에 무언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글로 쓰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떠다니던 이 불안의 실체를 글로 적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사고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더 쉽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이런 기록들을 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 노트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글, 이 흔적들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이제 막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어. 근데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길이 나올 때까지 막 길을 만드시나요? 막 땅을 이렇게 막 파가지고 길을 만들진 않잖아요. 보통은 돌아 나와서 다른 길로 가죠. 인생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라는 거를 저는 이 노트를 쓰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틀린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행복을, 어떤 내 삶을 포기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수정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내 전략도 내 생각도 빠르게 바뀔 수 있도록 또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전 전략 노트를 통해서 배웠고 실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과거에 저를 불안하게 했던 요소들, 제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집착을 버리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오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말끔하게 저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 작가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또 다른 거 하다가 실패해보고 여러 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전략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튜버로서 새 삶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전략 노트를 어떻게 적고 있는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정말 이렇게 간단합니다. 막 차트 막 6개월 단위, 뭐 한 달 단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오늘 기억에 남는 거를 그냥 일기로 씁니다. 아니면은 키워드를 쓰기도 해요. 제가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 나가야 될 것,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것과 좀 멀어지는 행동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X표를 긋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좀 한번 본 다음에 매일 노트 한 켠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적어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걸 원하고 있는지, 왜 원하는지, 지금 그걸로 가는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Q&A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 전략을 짜고 점검하고 또 빠르게 수정하고 또 수정된 전략으로 가고, 네, 이게 바로 저의 방식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별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런 표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 별거 없는 기록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더라고요. 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을 밖으로 꺼내주고 내가 갈 길만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는 블로그에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뭐 테크 제품 이런 걸 리뷰를 하니까 아이패드 이런 데다 다이어리를 또 써보기도 하다가 지금은 또 종이 다이어리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요즘 또 연말이라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실 텐데 그런 게 이제 또 싫으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SNS 다이어리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쓰는 노트가 혼자만의 전략 노트였다면 SNS에 쓰는 노트는 또 토론의 장이 되면서 이게 또 저를 더 발전시켜주더라고요. 오늘 겪었던 일에 대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뭐 오늘 가전주부 나오는 최서영 나오는 세바시에 갔다 왔다, 뭐 재밌었다, 뭐 별거 없었다, 뭐 이런 거 쓰셔도 좋고, 네, 저는 일상에서 인상적이었던 순간과 깨달음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기사를 캡처하고 그 위에 저의 어떤 인사이트, 저의 생각 같은 거를 써가지고 SNS에서 이제 스토리로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실제로 제 생각에 대해서 더 아이디어나 뭐 소식 같은 걸 보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식도 늘어나고 제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일기고 제 기록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더해져서 더 훌륭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공부하다가 우리가 오답 노트를 만들면 다음에는 그거 틀리기 힘들잖아요. 그건 기억에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답 노트를 만드는 느낌으로 많은 분들에게 첨삭을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수많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내년은 정말 내가 마음 잡고 잘 살아봐야지, 더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택의 순간에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된 방향은 빨리 깨닫고 포기하고 수정된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잘 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 노트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인생은 짧고 소중하고 세상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업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란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최서영 씨가 전하는 불안과 실패를 성공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최용준이 부른 아마도 그건, 엄정화의 페스티벌 감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은요, 내 존재를 200% 드러내는 법입니다. 정나래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의 강연인데요. 정나래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바깥 세상이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그게 현실이 돼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지만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했답니다. 모국어가 독일어인 친구들에게 독일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정면 승부했습니다. 정나래 씨가 어떻게 독일에서 한국인 지휘자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독일 사리에 얽힌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정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해는 어떠셨나요? 제게는 올해가요, 참 많은 노력의 결실을 맺었던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5월과 9월에요, 독일에서 열린 독일을 대표하는 합창대회에서 아리랑과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은 한국곡으로 1등, 그리고 올해 최고의 특별상을 받아 공식적으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팔린 주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선정을 받게 되었고요. 이 결과로 한국과 독일의 언론에서도 한국인 지휘자가 지휘하는 독일 청소년 합창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유명하다는 유느님을 만나 유퀴즈까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낯선 독일 땅에서 한국인 지휘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경상도 진주에서 살았는데요. 항상 바깥 세상이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기회가 생겨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펜팔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땐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설레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고요. 근데

나이는 30살이 되어 가고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엄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국 체크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걸 자르면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내 독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게. 내 아직 못한 게 너무 많다. 내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다. 내 진짜 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문제는 당장 독일에서 지네 집값도 낼 수 없었답니다. 제가 그때 한 교포분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문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학부모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직업을 찾고 도전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할 테니 집 밑에 창고가 비어있던데 거기서 조금만 살게 해주라고요. 그렇게 남의 집 창고에서 제가 상상했었던 외국살이를 하며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도 나중에 이렇게 정원 있는 3층 집에 살 거야 생각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우선 집세라도 낼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는 에센이라는 도시였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옆 동네인 도르트문트에서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밑에 부지휘자 있고 부지휘자 밑에 부지휘자님을 대타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대타 선생님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지휘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습시키고 서포트하는 게 이제 부지휘자의 역할인데 부지휘자님께서 먼 곳에 사셔서 못 오시거나 이제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대타한 자리에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고요. 합격을 하여 대타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자 선생님께서 못 오실 때마다 저에게 기회라는 게 주어졌어요. 기회가 왔을 때요. 저는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타의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 귀한 자리여서요. 언제 올지 모를 그 연락을 기다리며 저는 항시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제 미래를 자기 전에 항상 상상으로 그리며 꿈꿨던 결과 우리 독일 아이들에게 한껏 사랑을 받으며 정식 부지자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희 성악 클래스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하거나 배우다가 나가는 독일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 성악 클래스에는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거나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요. 아이들이 저 아니면 청소년 합창단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믿음을 듬뿍 받으면서 2020년도에 독일 도르트문 청소년 합창단의 전임 지휘자로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으로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독일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노래를 여러분들께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해봐 주세요. 우리 노래의 발음이며 우리 노래의 배경이며 외국인이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 또한 동양인으로서 유럽 사람들 삶에 선생님으로 스며들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모국어가 독일어인 친구들에게 독일 노래를 가르치며 독일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 또한도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독일 합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서는 외국인이다 보니 독일 제자들이 저로부터 느끼는 신뢰나 감정은 너무 힘들었나 봐요. 6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독일 친구들에게 독일 노래를 가르쳤을 때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무대에서는 자음을 강하게 해야 돼. 잘 들리게 해야 돼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Wald 숲이라는 뜻인데요. 얘들아 Wald, Wald 많이 해야 돼. 따라해봐. 우와 이때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었던 우리 독일 아이들의 눈빛과 반응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수업 후에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함께요. 무슨 아시아인이 와가지고 독일 노래를 가르치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합창단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인데 좀 슬펐겠죠? 서럽더라고요.

합창단 수업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wir sprechen nicht so. Das stimmt ja nicht. 우리 그렇게 말안 하는데. 그거 이상해. 이렇게 반발하는 독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못 믿은 거겠죠? 제가 아무리 2시간 합창단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일 사람들한테 레슨까지 받아가면서 합창단 수업을 준비를 해도 제가 말하면 처음에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든 날 중에서도 제일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때 엄마는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니까 당연히 그날도 나래야 니할수 있다. 응? 잘할 거야. 이렇게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싶다. 그만 포기할까? 근데 그때 엄마의 말씀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딱 그날. 그래. 능력이 안 되면 와야지. 네 능력 안 되면 고마 포기하고 온나. 나래야, 엄마도 네가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다. 그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 내가 능력이 안 되진 않는데? 내할수 있다. 그래. 시작도 안 했지. 한번 해보자. 오히려 엄마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그 포기. 그 포기라는 단어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고 가버리면 난 정말 그저 이방인일 뿐이어서 이 산을 넘을 수가 없구나 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요, 저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기보다요,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꿈꾸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독일 아이들이 나의 동양인 선생님이 아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으로 받아줄까? 나에게 독일 지휘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딱 고민했더니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 한국의 정이더라고요. 또 제가 정하면 또 정나라거든요. 우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겠다 싶어서 없었던 합창단 캠프를 기획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한인 식당에도 같이 가고요. 시내에 가서 놀러도 가고 합창단 전체를 위해서 합창단 개개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의 삶의 선생님이자 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제 수업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동시에 무한 신뢰를 받는 지휘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이 참 무섭죠? 네. 저는 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포기하거나 독일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았고요. 한국인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정면 승부하겠다고 스스로를 믿고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후 저는 우리 독일 아이들과 독일에서 여러 공연을 함께 했고요. 한국곡으로 독일에서 1등까지 하면서 한국인 지휘자가 이끄는 독일 청소년 합창단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노력하니까 가족이 될수 있고 존경이라는 걸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든 대한민국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K 클래식은 모르시는데요. K 드라마, K 팝, K 뷰티, K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아세요. 이 K 클래식, K 합창도 이제 유럽에서 사랑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한동 문화 교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 하며 들려줬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한민족을 상징하는 노래인데 우리 한 가족의 의미로 아리랑을 불러보는 게 어때?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단한 명도 빠짐없이 좋다고 했었어요.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한의 멜로디에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나래, 독일도 분단을 겪은 나라이고 한국은 아직 분단이 되어 있으니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며 한국의 통일을 함께 바래주자고요. 너무 고맙고 기특하지 않아요?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독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노래에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노래를 좋아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일에서 한국 노래를 잘 부르는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결실에 많이 맺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저한테 했던 말은 뭔지 아세요? 안 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니는 왜 이리 현실적이지 못하노? 독일 애들이 니한테 아리랑을 배운다고? 왜? 그전엔 니 형편에 독일 유학을 간다고? 또 그전엔 니가 니 성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렇지만 전 하나하나 다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믿고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 존재를 200% 300% 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꿈이라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이 믿어주고,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끌어갑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요,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도 모르게 하던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저의 미래를요,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울에 레슨 받는 걸 꿈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아, 나도 세계로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알려야지 하고 꿈꿨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껏 꿈꾸면서 미래를 그리세요. 생생하게 그리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독일에 와서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요, 마음껏 꿈꾸었고요, 마음껏 도전하였고요, 마음껏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변에서 니는 할 수 없다 해도, 외적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이 상상과 바람을 반복하시다 보면은요, 스스로를 믿게 되고 내적으로 단단해지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삶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그리시면서 마음껏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업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란 주제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강연, 불안과 실패를 성공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 최서영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 정나래 지휘자의 내 존재를 200% 드러내는 법이었고요. 이어서 쉐네베르거 어린이 합창단의 무시댄, 노래는 즐겁다. BJ 토마스의 On a Bicycle Built for Joy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서 동맹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자국 국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주 포럼에서 중동전쟁 이후 한국이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핵 문제 대응에서도 안보 능력을 유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0: 허욱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미 동맹 기반의 집단 방어와 국제 협력 중심의 집단 안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인천 대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체외 충격파 치료가 연간 최대 12회, 부위당 6회로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기준을 명확히 해 실손보험금 누수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과잉 진료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 협상 관련 파업안이 오늘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는 3차례 부분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약사법상 허용이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즉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 건강권, 소비자의 선택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 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 LG 트윈스 오스틴 딘이 시즌 22호 홈런을 터뜨리며 올해 전 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한 첫 선수가 됐습니다. 오스틴은 삼성 라이온스전에서 4회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2위 김도영과의 격차를 2개로 벌렸습니다. 오스틴은 SSG와 NC, 기아, 키움 등 전 구단을 상대로 고른 홈런포를 가동하며 리그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에서 18개월간 98차례 걸친 법정 증언을 마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마지막 증언에서 검찰이 자신과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은 향후 증인 신문 등이 이어지며 수개월간 더 진행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즉 ADR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4도, 습도는 51%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천지에 세뇌돼 샴푸와 비누까지 먹었어요. 안소영 전도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 친구들이랑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이단 상담소에 간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어? 이단 상담소에 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단 상담소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신천지 가짜다. 신천지 막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바뀌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또 그렇게 되는구만.
1: 아,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예, 예, 예.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신천지에서 이단 상담소랑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섭외부라고 하고
3: 거기 대응반이 또 있어?
1: 네, 대응반이 있어서 이제 찾아가니까 저한테 먼저 이제 신천지 안에는 또 강제 교육 피해 연맹대라고 이제 신천지 안에서 이제 이단 상담소에 갔다가 이제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피해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에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선은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곳이다. 이단 상담소라는 곳은 선악과를 뱀이 뱀의 유혹으로 따먹게 했듯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니까 영이 죽느니 육이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자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자해라고. 어떤 한 형제는 그래서 자기가 이단 상담소에 갔을 때 날카로운 것을 부모님이 다 치워서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려서 목에 댔더니 이단 상담의 과정이 이제 중단되었다. 누구는 이단 상담 그 반증 교육을 하는 그 상담 간사님한테 짬뽕 국물을 이제 부어라. 그게 이제 정당 반응이다. 우리의 그 신앙을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근데 그곳이 이단 상담소의 역할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듣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면 신천지가 설문조사로 잘못된 포섭을 하는 곳이야라고 진작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신천지 신앙을 들키면 저도 이단 상담소에 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섭외부에 갔을 때 저 어떻게 했을 때 소영아 너가 그럼 신천지 신앙이 좋으니까 이단 상담소에 이제 투입을 해서 그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를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싶어서 스파이를 막 하겠다 했어요. 네. 각서까지 썼어요. 저는 죽어서도 이만희 귀신, 신천지 귀신이 되겠다.
4: 정말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었군요.
1: 네,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게 제 충성심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친동생은 어떤 직업을 하는지,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이제 이모가 출석하시는 교회, 막 이런 것까지 다 적고, 막 저한테 뭐 가출할래? 아니면 잠복 써줄까 했는데 가출은 너무 신천지 신앙을 빨리 들키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럼 저도 신천지 신앙이 들킬 수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잠복시켜주세요 라고 해놓고 스파이를 이제 하고 저를 그냥 스파이를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암호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도 이단 상담소에 끌려갈 수 있겠다라고 대기해놓은 상태인데 진짜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2: 아이고
4: 어떻게 알았어요?
2: 너무 충격받았겠다.
1: 아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 친구들이? 중에 한 명이 먼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닫고
4: 탈했구나. 다 신천지를 했구나.
1: 소영 언니가 신천지인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소영이가 신천지입니다라고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듣고 보통은 부모님이 부정하시거든요. 네. 저희 딸이 저희 아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소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4: 맞아요.
1: 소영이라면 내가 영악하고 똑똑하고 막 열심을 내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도 당장에 사업을 다 내려놓으시고
4: 어머나.
1: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거든요.
4: 어머나.
1: 계약하시던 거 다 포기하시고 위약금을 어머나. 물 각오를 하시고 이단 상담소에 새벽 1시에 저를 이제 너가 신천지 신앙생활하는 거 안다. 잘못된 거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

받고자 하니까 따랐으면 좋겠다. 근데 네, 제가 네, 만약에 그 강피연의 그 간증을 듣고 스파이의 그런 하겠다는 다짐을 안 했으면 도망가고 당장에 자해를 하면서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일단 들었으니까 아 그래 이단에 대해 이단 상담소에 일단 나도 시작되었구나.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알고 보니까 동생은 유치원 교생 실습 중이었어요. 5일만 가면 그 실습이 끝나요. 얘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취업도 보장되어 있어요. 네. 졸업을 하는데 저를 구하겠다고 실습도 중도 포기하고 그러면 1년 더 다녀야 되거든요. 실습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언니가 잘못된 곳에 가 있어? 포기할 수 있어.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이단 상담 과정 다시 듣게 하고 막 신천지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과정과 반응을 아니까 말이 X기다 막 내 이제 다시 막 책임져야 된다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울고 불면서 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척하는 거죠. 네. 이제 이단 상담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든지 탈퇴하는 사람들을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개혁 신학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또 신대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 과목에서 막 교회론이라든가 성경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그 교정하는 것을 배우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다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배설물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씀과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결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어? 나 그동안 신천지에서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11조 많이 했는지 누가 열심히 길거리에서 번호를 얻었는지 경쟁을 하고 자랑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가짜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밤을 새서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그 영상과 자료들을 다시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신천지가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단 상담소에서 다시 그 후속 교육을 듣는데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3시에 일하는 사람, 6시에 일하는 사람, 9시에 일하는 사람, 마지막에 1시간을 남겨두고 일하는 사람. 근데 이 주인은 가장 먼저 늦게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준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은혜다. 이게 구원이다 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신천지 생활과 그리고 17살 때 그 예언과 방언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배설물로 여겨지고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나 그렇게 좋아하던 춤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내 젊은 시절 다 포기하고 밤잠 앉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나 부모님을 불러서 나 실은 처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스파이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막 뒤집어지세요. 이단 상담사 간사님도 막 충격 받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괴롭고 아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했던 거였는데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구나 싶어서 그냥 5개월 동안 죽기를 각오를 해요. 높은 데 있으면 뛰어내리려고 하고 차가 지나가면은 몸을 던지려고 하고 날카로운 게 있으면은 손목을 그으려고 하니까 한 5개월 동안 아빠는 왼팔에서 팔짱, 엄마는 오른쪽 팔짱 끼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25살 다 큰 아이를. 그때 제 동생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동생

0: 세상의 힘듦을 이제 돌보지도 못한 채로 저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이단 상담사에 계신 분들이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엄마 아빠가 연상녀나 커플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엄마가 더 어리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엄마 얼굴을 봤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수척하시고 솔직히 너무 볼품없고 엄마가 왜 저렇게 됐지? 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했는데 그런 엄마의 심정을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엄마가 실은 내가 너가 나온 직후에 정말 한 시라도 눈에 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씻을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머리를 감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고 몇 초라도 눈을 뜨면 넌 당장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그거를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의 심정이 그냥 핵폭탄이 세상에 터지고 나서
1: 이렇게 참 무서운
0: 폐허에 혼자 살아남은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우상 숭배했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다 했어. 친구들 관계도 다 단절됐고 꿈도 다 포기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그때 저를 구하기 위해서 조경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계약도 하신 것도 있는데 당장 저를 구하시겠다고 계약하신 것까지 다 위약금 물고 내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실은 그때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났는데 그것도 한 번도 티를 내진 적이 없어요. 많이 회개해요. 정말 많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실은 이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속이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왜 이거를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나는 왜 이게 잊혀지지 않지? 왜 내가 했던 방법이랑 지금과 달라지지 않지? 하나님 제발 잊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엄마한테도 이런 적이 있어요. 막 머리를 치면서 엄마 나 진짜 잊고 싶어. 미칠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제가 얼굴을 공개한 신천지 탈퇴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방법들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 방법을 보고 신천지인 거 알아채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를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문구라도 쓸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쓰시라고 기억에 남게 해주셨나.
1: 네, 아유 참 오늘 뭐 많은 눈물 흘리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신천지에 남아 있는 신천지 활동할 때 친했던 동료들 아직 있죠?
0: 네, 아직 있어요.
1: 그리고 뭐 친하진 않았지만 기억나는 인물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남아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영상을 보고
1: 네,
0: 여기
1: 거예요,
0: 돌았네.
1: 소용이 나왔다고 볼 거예요.
0: 교만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다 안다. 나온 지 8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잊은 적이 없다. 한순간도 핸드폰 번호도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된 거 깨달으면 연락하라고. 협박 문자도 오지만 나중에라도 잘못되면 알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 생긴다면 연락하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뭔가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정말 진짜냐. 그 안에서 각종 비리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이상 징조인 것 같냐. 아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다. 나왔던 사람 다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고

0: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평범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 지금 보고 있다면 저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있으니 잘못된 거 깨닫고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이단 상담소나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말들을 전해주고 싶네요.
1: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0: 나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나도? 네. 아, 왜 그런데 빠져 하면서 나도 빠질 수 있다. 네. 나는, 아.
0: 저는 절대 신천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1: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그리고 심지어 네. 부모님이 저를 이단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1: 않게
0: 예방교육도 했는데 저는 알고 빠졌어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이런 건강 조심하시던 분이 항상 병원에 가면 더 장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 나는 절대 큰 병에 걸리지 않아.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하시던 분이 의외로 큰 병을 앓으세요. 네. 이런 것처럼 아, 나도 하나님 백성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단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나는 이단을 만나도 절대 빠지지 않아 하시던 분이 의외로 많이 빠지시는 거를 신천지 안에서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단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1: 그러니까.
0: 나오더라도 회복하기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라고 늘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그 지식적인 걸로 늘 건드시고 내가 그 믿는 믿음을 아는 것으로 치환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행복을 자꾸 그거를 당장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뭔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신다면 그거는 분명 이단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늘 조심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네. 하시다 보면 네 그런 네. 이단 예방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정말 쌍욕을 갖다 붙이면 못할걸요. 상상을 초월한 욕을 앞뒤로 딱 붙여서 정말 욕 잘하는 사람들이 한 욕을 앞뒤로 붙여서 해봐 하면 못한다니까요.
0: 네 저도 실제로 신천지인일 때 네. 이만이 ᄃ 해봐라고 했을 네. 때 했다가도 아 근데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1: 더 심한 거 하면 못할 거야. 그럼 네. 딱 알 수 있어.
0: 맞아요.
1: 아주 그냥 이걸로 하라 그러면 못할 거야. 절대 못해.
2: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이만이를 넣고 되게 심한 욕 노래를 만들까?
1: 가장 뚱뚱지 같은 소리야.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욕을 앞뒤로 붙여서 거기 이만 이름 딱 넣으면 그거 절대 못해. 깨긴 할 수 있지만 그거 못해.
0: 네.
1: 자 여기까지. 자 연희 회장님 어떻게 드셨어요?
3: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진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약간 정죄하고 나를 또 너무 또 치우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0: 위로받았어요.
3: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결국에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긴 인생을 봤을 때 그 5년은 절대 그렇게 길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진짜 말씀도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이정수 형제.
2: 제 예전에 그 회사에 엔터 회사에 있을 때 그 대표가 교회 그렇게 가자고 그래서
1: 박 대표?
2: 아니요. 딴 대표. 그래갖고 가자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했는데 갑자기 그날 어느 날 이제 회의에서 갑자기 제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반박을 했더니 야 너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순종하네 그래갖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대체 누구한테 순종하라 그러는 거냐고 라고 따져 물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끔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주변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누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멀리 하셔라. 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1: 네. 우리 왜 짝퉁들 보면 상표가 크죠?
0: 네.
1: 다 보이는 데다가 상표를 크게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 뒤에만 있는 거는 짝퉁을 잘 안 만들어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짝퉁은 언제나

0: 눈에 보이게 돼 있고 눈에 잘 띄게 돼 있고 빠르고 답을 빨리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내 기도 과연 들으실까 하는데 오래 걸리고
1: 맞아요.
0: 가짜는 빠릅니다. 몸에 좋은 유기농은 오래 걸려요. 토마토가 우리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술, 담배, 마약 이 몸에 해로운 건 바로 효과가 나요. 이 섭취하자마자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른 것,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외치고 외치고 나의 구원과 나의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는데 이만이라는 사람은 현존해 있고
1: 맞아요.
0: 정명석은 현존해 있고 다 우리가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현존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인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뭔가 빠른 구원과 예언을 듣고 싶어서 예언기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내가 답답한데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언기도를 쫓아다니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종착지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걸려도 진실은 오래 걸리고
1: 맞아요.
0: 그리고 진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진짜입니다. 느린 것이 진짜고 그리고 꾸준히 내가 변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지 너 이랬어? 이거야. 이거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저는
1: 맞아요.
0: 진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바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는 답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고 가짜로 세우신 인간이라는 우상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 방송 보고 또 그쪽에서 저 악플들 나 나오는 방송마다 악플들까 걱정도 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전하는 사역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기회 많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에서 똑 또두둑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대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숙 에세이집 바람바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10여 년간 보디발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수차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13년의 연단. 요셉은 시험 가운데 승리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지도자의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죠. 요셉은 바로 앞에 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요. 흥남부두에서

예, 아버지와 헤어지죠. 자기 여동생을 거기서 배에서 놓쳐요.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해요. 이제부터 내가 가장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돼. 그렇고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해요. 자기 엄마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갑니다. 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베트남 파병된 근로자로 가서 또 돈 때문에 일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요.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참 잘했지요. 아버지가 부탁했던 거 자기는 잘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 저 참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웁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아버지 그런데 예, 저 참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웁니다. 정말 그 모진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환경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자네와 함께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국제시장 영화는 그 얼마나 모질고 힘든 세월을 살아요. 자기 혼자 그 모진 세월을 다 버텨내야 됐어요. 힘들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 환경이 좋아졌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힘들게 버겁게 혼자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광야 40년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버거운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쓴 아픔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라,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그 다음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기억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기억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77편 11절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6.25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을 해야 하냐면 6.25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게 되면 비참한 것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억은 다시 그 어둠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의 참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뭐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학도병으로 계속 싸우면서 늘상 얘기하시는 게 주변에 있는 학도병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게 나밖에 살아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6.25를 겪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역사가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6.25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교회에 이 참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명자로 살아남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유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우리나라의 참전용사로 유엔에서 들어온 우리나라와 상관도 없어 미국에서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려요. 영국에서도 왔어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 되시는 한 분께서 저한테 이래요. 혹시 한국에서 왔냐? 그래.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당신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6.25 때 3년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참전했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일기장 다섯 권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전쟁통에도 이거라도 남기고 싶어서 그랬대요. 매일 하루하루에 짧은 일기지만 그걸 다 기록했어요. 제가요 다는 읽지는 못했지만 일부를 읽으면서요 이렇게 비참했었나, 이게 6.25였었나,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엇 때문에 들어오겠어요? 호주에서 왜 와? 캐나다에서 왜 와?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인간 6.25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웃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돼요. 몇 해 전이었어요. 참전용사 되시는 분이 한국을 초대받아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초대받아서 온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폐허된 나라였었다. 그런데 이 폐허된 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 돼서 이분이 직접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 흘린 대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6.25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25를 기억하거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쓰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을 쓸 때 언제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이 역사, 6.25에 대한 잠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기억하겠어요? 못하지요.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6.25의 비참은 피 흘린 것만 비참이 아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간 것만 비참함이 아니요, 6.25의 비참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함께 왕래하지도 못하는 이런 비극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6.25가 끝난 날이, 휴전된 날이 1953년 7월 27일이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낙동강 아래 80% 전체가 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어느 몰상식한 사람은, 심지어는 목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참전했나? 왜 미국에서 들어왔고, 왜 영국에서 참전했나? 참전하지 않았으면 남한과 북한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야.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 소리를 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을까? 공산국가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북한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라. 전쟁 후에 이 나라는 참 비참했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였다고요? 67달러야. 67달러. 아프리카의 최빈민국보다 못한 나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환율이 좀 높아서 그렇죠. 환율만 조금

떨어지면 4만 불이 넘는 세계에서요 한국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를 우뚝 세워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한국중앙교회 성도는 그리 생각할 수는 없죠. 폐허된 그 국가에서 독일과 같이 1차 전쟁과 2차 전쟁과 패배했어도 독일은요 오랜 몇백 년의 기술 자원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교육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 지식, 교육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런 전무한 상태였던 이 나라를 오늘 이 세계 속의 선진국의 대열에서, 아니 한국이 없으면 지금 얼마나 이 세계가 어려운 줄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젠슨 황이 그 사람이 무드로 여기 와서 5일 동안이나 묵으면서요 삼겹살 파티하고 맥주 파티하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해놓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국이 없으면, 초고속 메모리가 없으면은 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인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다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를 이동하고 있는 이 LNG선 배는요 아주 굉장히 기교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 LNG선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LNG선은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온 세계를 바다를 누비고 있는 게 우리나라 LNG선이 80%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한국말은요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1980년대 유럽에 있을 때 한국어요 나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나? 독일에서 태어나든지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왜 이 독일어 영어할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나? 그게 1980년대요. 그런데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2022년에 인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대학 서울대학과 같은 대학이 네루 대학이 있어요. 근데 네루 대학이 1976년에 한국어과 30명을 거기에 이제 한국어과를 해서 한국어를 전공해서 4년 석사 박사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76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한국어과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30명 모집이었어요. 그런데 3,300대 1이었어. 뭐 놀라지도 않는? 물론 인도에서 14억이 되는 인구니까 상당한 많은 사람이겠지만 30명 모집해요. 10만 명이 온 거예요. 시험을 운동 경기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인원을 늘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말하고 쓰는 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해요. 전 세계에서 87개 국가가 이미 한국어과를 다 만들어 놓고 세종학당만 해도 252개, 그래서 사설까지 합하면은요 100개 나라가 더 많아요. 100개 나라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야. 이게 우리 한국이라고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토플 시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몰라. 계속해서 토플 보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험은 토플이 아니라 토픽이라고 그래. 토픽. 그런데 그게 토픽 시험이요. 작년 25년 1월 달에 55만 명이 봤어.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나라가 그만큼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뚝 정상 속에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까지 올려놓은 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은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상으로 올려놓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이런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했던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한국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봐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이 정상까지 올려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70년의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냐?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죽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와 있을 때 우리는 정상에서 안주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상에서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딱 지났는데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그늘만 있으면 살만한데 광야를 지날 때마다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셨어요. 밤에 되면 추울 수밖에 없는데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게 3개월이나 흘렀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광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생각할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곳이고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는 가까이 와라, 그 다음에 70명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저 뒤에 앉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 한국이 정상에 있을 때 한국중앙교회를 모세처럼

0: 부르셨다.
1: 가까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안주하게 원하시 않아요.
0: 오늘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모세야 내게 가까이 나오라. 이 음성이 나의 음성이 돼서 그분께 나와 300기도 용사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전 지구촌을 살려낼 것입니다.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3: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갓생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은 Z세대가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갓, 영어로 갓이죠. 신이라는 뜻의 말과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 합쳐진 소위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을 뜻합니다.

진짜 갓생은 무엇일까요? 보란 듯 폼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인생, 그게 진짜 갓생이겠죠?

첫 곡으로 한웅재 소원. 보통 꿈이 있는 자유 소원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웅재 뭐 꿈이 있는 자유

멤버시니까 소원 요 조금 다른 느낌의 잔잔하게 흐르는 그리고 내 삶을 좀 돌아보며 이런 가사처럼 나의 삶의 어떤 방향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기도의 제목 조금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소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금 눈물도 날 것 같으면서 그런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는데 워낙 참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곡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리메이크 버전도 많이 있으니까요. CCN 캠프는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CCM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 새롭게 불려진 곡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요즘에 이 곡 들었는데 참 좋아요 하시는 그런 곡들 보내주시고요. 저 예전에 이 곡 정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폭넓게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종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것, 강인원, 부니엘, 매일 주님과, 오, 이 곡이 CCM이었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매일 그대와라는 가요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이 곡은 이렇게 매일 주님과로 다시 불리워졌습니다. 0691 0691으로 읽어드리면 딱 좋은 그런 번호를 가지고 계시죠. 신조어 중에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많은데 갓생이라는 단어는 눈살이 찌푸려

지지는 않네요. 각자의 갓생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갓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오프닝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거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다정하게 응답을 해 주셔서 참 좋아요. 뭔가 좋은 대화를 참 좋은 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9858님, 어머나 어찌어찌하다 보니 은영님 이번에 다시 저녁에 방송하시는 시간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저녁에 들어도 반갑고 또 은영님만의 매력이 느껴져서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들어올게요. 우리 은영님 화이팅이요 하셔서 우리 은영님이라고 하시는 또 다정함에 제가 또 깜빡 넘어갑니다. 2582님께서 그동안 밤 10시 때 못 들었는데 이제 자주 들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쁜 나나님 어제부터 이 곡 기다리고 계시죠? 목이 길어지셔서 더 예뻐지실 것 같은데요. 비 준비하시니 이 곡이 원곡 심형진 씨의 찬양으로는 8분 45초 러닝타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끝까지 다 듣겠다는 제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보통은 끝곡으로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중간에 선곡을 했습니다.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먼저 들으실 거고요. 하늘 위에 하늘 커피향기님께서 오늘 훅 지나가셨다고 하셨어요. 홀리원 주의 친절한 팔에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정승한님 소리의 전부 남겨주셔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 남성 중창단 봉헌 특송이 있는데 충만 준비하신다고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곡까지 쭉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지선의 충만 들으시면서 열심히 따라 부르시며 연습 잘 하셨나요? 소리엘의 전부도 전해드렸고요. 중간에 살짝 그 예전에 그 에드가 만들어줬던 CCN 캠프 로고송이 있길래 살짝 옛날 거 재활용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로고송이었군요. 깜짝 놀라신 분도 계셔서 아주 재미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었던 곡들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정말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144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거제에서 문자 주셨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모든 가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주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뉴님은 더 먼 곳에서 손 흔들어 주셨어요. 여기는 미국 뉴저지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방송 듣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셨어요. 하루님께서는 아직 퇴근 못하고 가게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예약 손님들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혹시 식당 운영하시나요? 늦은 시간까지 현업에서 일자리에서 그곳에서 또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오늘도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안아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미국 뉴저지의 오뉴님 오셨는데 CCM 사역하시는 오뉴 씨가 부르는 안아주심이라는 곡입니다.

온유의 안아주심 전해드렸어요. 재발견이어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가끔 이렇게 로고송도 중간에 새롭게 전해드리고

새로운 코너들이 많아졌잖아요. 월요일에는 빵빵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참여를 기다리면서 퀴즈도 저 방송하면서 퀴즈 진행한 거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M 뭐 새 앨범도 그리고 잉글리시도 준비를 했어요. 저 진짜 영어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줍어지는 사람인데 아주 재미나게 또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모시고 곡 해석도 해가면서 많이 웃어가면서 코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주일에는 워십 앤 프레이즈라는 이름으로 또 라이브 워십들 많이 전해드리며 찬양 예배 함께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니까요. 그렇게 CCM 캠프의 변화된 모습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폴 윌버 마루카바 흐르고 있습니다.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 재판소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통일교 측이 제기한 특별 항고를 기각하고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고 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불법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지속하며 다수의 사람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가 2심에서도 해산 명령을 유지하면서 통일교에 대한 종교법인 청산 절차는 실제로 시작됐으며 지난달부터는 헌금 피해 신고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령 위반으로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 진리교 등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기도 대성회가 최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의도 수목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와 교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기도 대성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모두 16차례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기독교 공동모금기관 미션펀드가 최근 유산기부 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세계 선교를 위해 유산을 기부한 교인들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장 사역으로 연결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수혜 단체나 사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현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수혜 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의 20%를 KWMA 세계 선교 기금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배정받은 선교기금이 축적되면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재정지원이 시급한 비서구 지역 사역지에 우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NGO 월드비전이 최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2026 글로벌 UK 마라톤 서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모두 5천여 명이 참가해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함께 걸으며 깨끗한 물의 소중함과 식수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참가비와 후원금은 아프리카 케냐 지역 아동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식수위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아동들의 생존권 보호와 식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뉴스 오요셉이었습니다.
10: CBS
11: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책 속 이야기,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치유는 우리 인간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친구여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수런되는 것 같습니다.
12: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000번째 한재호 푸른 초장 함께 하셨어요. 1000번째는 정성원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뭔가 친숙하고 또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제이워십의 한재호 씨 음성 또 들을 수 있어서 또 친숙하고 이 곡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신청을 하셔서 2부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으로 꽉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이경은님 매일 CCN 캠프로 하루를 닫는 요즘이 너무 감사한 날이 되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졸더라도 꼭 예배 자리로 나와 선생님과 서로 얼굴 도장 찍자 권하는 것처럼 저도 찬양 들으며 잠들지라도 매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셨어요. 자, 11시 2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요 하시면서 손 흔들고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도란도란 그런 사랑방의 느낌이 더 강해지거든요. 자, 2부에서도 오늘 신청하신 곡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손지수 세상을 사는 지혜 신윤원 주님 뜻 어디에 있나요? 2144님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0491님께서 이제는 성경 공부하느라 일부 시간은 못 들어와요. 주일에 박주홍 목사님 찬양을 들려주셔서 듣다가 문득 예전 콘서트 하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명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주일에 교구버스 안에서 문자 보내면 사연도 읽어주시고 가끔씩 생각나네요. 조이포유 초창기 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가 장사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박명규 아나운서님 또 김태은 작가님도 오셨었는데 DJ분들 작가분들도 거의 다녀가셨고 아 나이가 벌써 10살이 더 든 거네요. 그리운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밤이라고 하셨어요. 조이포유 초창기의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명가님 계셔서 저도 참 오늘 더 행복하고 약간 또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박주옥 목사님 음성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전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때 태은 작가님 지금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시니까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와 또 CCN 캠프까지 아주 요즘 열일하고 계세요. 갓생 살고 계시는 거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주리가 부르는 베드로의 고백도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를 가꾸는 이 님께서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늦은 시간에 찬양 들으며 수련회 때 깨달은 것 되새겨 봅니다 하시며 김영기 목사님, 강은영 사모님, 이주연 권사님 세 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 또 사랑한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 신청하신 곡도 준비해봤습니다.

행복의 열쇠 발자욱 이었고요. 이윤화가 부른 행복. 오늘은 이 버전이 또 깊은 밤에 귀에 쏙 마음에 푹 젖어들게 하는 곡이네요. 주리의 베드로의 고백도 들어보셨고 박주옥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전에 주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또 DJ이기도 하셨고 때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추억에 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찬맘님께서 일부에 같은 동네 주민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얼른 지금 출근하신 다음에 운전 중이어서 아까는 못 보내셨다가 주차장에서 좀 더 들으면서 지난번에 그 맞아요 기억해요. 여자 축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첫 월드컵 경기 때 사연에서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미국에서는 이제 밤에 교회 교육관에서 성도님들 모여서 이제 월드컵 응원하신다고. 저희는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도 함께 교회 교육관에서 다 같이 응원할 예정입니다 하시며 지난번 여자 조기축구하는 것 소개를 해주셔서 축구대회 나갈 때마다 필드에 섰을 때 그 긴장감은 국가대표 선수들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심정을 알기에 더 응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짝짝짝짝짝 해주셔서 자 우리 선수들 잘 달리라고 이 곡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관호의 음성으로 골든 슈즈 준비했어요. 런, 런, 런.

김관호 골든슈즈에 이어서 이 곡도 너무 근사한 응원가가 된 것 같아요. 치유 앨범에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7361님께서 탄산음료와 마늘빵 얻어먹은 성남 택시기사입니다. 저희가 드린 선물 이렇게 얻어먹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첫 방송부터 쫓아왔다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자, 끝곡으로는 힐송 뮤직의 스틸 주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죠. 자, 오늘 하루 이제 마침표 지금 준비되셨나요? 내일은 또 어떤 물음표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작가 김태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예쁘고 귀한 그릇이 생기면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쓰고 이 다음에 물려줄게. 정말로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선지 애지중지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돌아가시고 난 뒤엔 보물 같던 그 그릇보다 평소 매일같이 쓰시던 누구 앞에 내놓기 부끄러워하시던 그 초라한 그릇 하나가 훨씬 더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진짜 보물은 사람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말투,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게 바로 보물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 물건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요. 비싼 물건이라고 또 아낀다고 쓰지 않던 건 결국 그렇게 아끼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헌 것이 되어버리고 잘 쓰고 손에 익은 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에게 소중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잘 간직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돼 있더라고요. 홍지승의 봄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이병희님, 그럼요. 그게 보물입니다. 공감해 주셨어요. 전은주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죠. 내 마음속 전부를.

크리스 라이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전은주 내 마음속 전부를 두고 들으셨어요. 오늘 시원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바람이 많이 시원합니다. 준이빈님, 당양로에서 쉬다 갈게요. 네. 하나의 나눔님도 시원한 날씨가 가을 같아요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창밖을 쳐다보게 되는데 저도 방송 마치고 공원으로 좀 나가봐야겠다.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덥다, 바람 불다, 비 오다 이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종종 보입니다. 하이디 8529님. 어제 오후부터 목이 아프더니 결국 목감기 당첨이요. 밤새 잠 하나도 못 자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구들이 전부 감기 환자입니다. 아파도 다행인 게 지금 쉬는 중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유, 빨리 이 쉴 때 푹 쉬시고 빨리 나으시고

이제 면역력이 길러져서 더 이상 감기는 안 오는 걸로. 깜상님, 차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당향도 참 고맙고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처럼 시원함을 주는 우리 정원님 멘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가브리엘님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의 보물, 내가 생각하는 보물의 기준, 경제적인 가치는 없어도 천국 가신 어머니 또 작은 언니가 주고 간 물건들이 저에게는 그렇네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 예, 하늘 소망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소망의 바다입니다.

0: 오늘 딸과 함께 경주 여행 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후니수진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좋은 추억 쌓고 많이 웃고 즐거운 여행들하고 또 이렇게 하늘이 이쁜가 봅니다. 신청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손이라는 곡을 잔치공동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올리브님 오셨고요. 파크릭스님은 오늘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시원한 하루고요.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 걸어서 운동할 수 있음에 감사. 또 근처에 사시는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하셔서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이따 만나면 CBS 방송 듣고 계신지 물어보고 소개하려고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꼭 물어봐 주시고 저희 당양도 뿐만 아니라 CBS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이님, 정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고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자꾸 제가 이전에 방송하던 시간대를 찾게 되신다고. 이제 곧 이 시간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저도 아직은 익숙함과 낯섦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거든요.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위러브 흘러 흘러.
1: 1, 2, 3.

20살이랑 듣고 있어요. 신이연 사랑해. 이연이 사랑해 하시면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아마 이연이가 듣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오늘 김수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우리 아가, 예, 뱃속에 있는 아가도 잘 자라서 세상에, 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귀한 자녀로 자라길 바랍니다. 스머프님 듣다가 여전도에 원래회 갑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으로 아멘. 지난주였나요? 김지연님께서 러브갓이라는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곡이 6월 12일에 발매가 돼서 저희에게 심의하고 또 이렇게 넣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가져왔는데 김지연님이 듣고 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들려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하일라 앨범에 있는 소니아가 부르는 곡입니다. 러브갓. 아마 CBS에서는 처음 들려드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페퍼민트님께서 와, 이 찬양 진짜 좋네요. 신청해 주신 분 감사하셨는데 예, 내주 같은 분 없네.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오늘 말씀 달력에 우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기신 주님의 기적, 부족할수록 감사라는 주님의 감사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준비하는 선교팀들 넉넉한 재정 들고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1부 끝고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들려드리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개편 이후 당양노와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전히 편안하고 친근한 당양노 좋아요 하신 달콤 방앗간님과 함께 베드로의 고백 아가퍼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수연님 저의 배경음악이 돼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어디 계시든 당양노 이 시간 찾으시면 켜시면 편안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돼드리겠습니다. 신영규님께서 김하은이 부르는 십자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화창한 일산에서 출첵합니다 하신 철부지오리님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리빙호프 신청하셨어요. 필 위캄의 리빙호프 준비해 놓겠고요. 기쁨사랑마음님 방학을 맞은 아들이 집에서 며칠 있다가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요. 아니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짠한 걸까요? 앞으로 한 시간 더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찬양 들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왠지 그 짠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짠하고 안타깝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김숙희님께서 요양보호사님이 엄마 돌봄하실 동안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와서 조용히 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괴뱃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또 숙희님이 쉬실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네요. 이 요괴뱃의 노래도 함께 듣죠. 먼저 리빙 호프 그리고 조찬미가 부르는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신의학단 영화 분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잠시 영화 속 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봅니다. 가와이짱 님이 아까 리빙 호프 들으면서 글을 올리셨고요. 주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당향로가요. 이른 출첵, 늦은 출첵 다 좋아하고요. 생존신고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바쁜 중에도 잠깐이라도 인사 나누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인데요. 감셋 3cm님도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고 생존신고하신 9858번님도 반갑습니다. 계신 곳이 좀 꾸물꾸물한가 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쨍해서 살랑살랑님. 그래도 정원님 목소리 듣고 기분 좋은 생각하는 그런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귀합니다 하셨어요. 기분 좋은 곡 남은 시간도 들려드릴게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손 모은 태연님께서 쌍둥이 조카 하온이 하율이 생일이라고 알려주셨네요. 귀한 생명 주님께서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 주시길 바라고요. 하이디 8529님께서 오늘 여동생

생일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지금 제일 힘든 때인데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이곡 준비했거든요. 제이 래빗이 부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혜진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커피향기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웨이메이커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셨는데, 이 짧은 글에도 표정과 말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웨이메이커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거 맞죠? 지난번에 나왔었지만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왜안 돼요? 좋은 곡은 또 들어야죠. 웨이메이커를 범키, 지한이가 함께 부른 곡으로 들었고요. 큰별이 아빠님이 오늘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나옵니다. 웨이메이커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셔서 또 많이들 공감하시고 좋아하셔서 저도 기쁩니다. 뚜뚜사랑님 아들이 휴가 나오니까 챙겨주느라 바쁩니다. 아들과 같이 듣고 있고요. 새로 구입한 스피커로 들으니까 정말 더 좋은 거 있죠? 아드님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푸른동사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고요. 패스하자님, 밖에 나가보니까 볕은 따가운데 바람끝이 있어서 그늘이 시원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것들 보면 시원한 곳도 있고 좀 날이 흐린 곳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비가 내린다고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날씨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한 곳이라 더 좋습니다. 임선영님, 지금 배, 무, 쪽파 늘어놓고 이것들 다듬을 준비 요이땅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료들이 딱 펼쳐져 있을 때는 김장때인데 왜 그랬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김치가 모두 식초처럼 쉬어버려서요. 새 김치 몇 포기 담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김치 담그면서 당향로 남은 시간 잘 듣겠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추억님도 오랜만에 이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7704번님, 예,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리진님이 방금 시장에서 한국 배가 보여서 얼른 샀어요. 얼른 집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예, 배는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죠. 그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그 달콤함, 한입탁 베어 먹는 순간의 그 시원함과 달콤함은 그 어떤 과일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시원하게 해서 얼른 드십시오. 화이트님께서 늘 우리가 소중하게 꺼내 써야 하는 거 예수라는 보물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보물만 찾아 헤매는 접니다. 이게 왜 화이트님만의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보물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보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작다 여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아니다 하고 부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오늘 더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 속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니님 오셨는데요. 제이어스 앨범에 있는 시편 139편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함께한 2시간 행복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이 찬송은 곳곳에 상한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소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신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50여 편의 찬송시를 쓴 기독교 여류문인이자 문서 전도자로 활약한 석진영 여사가 26살이었던 1952년 6.25 전쟁 중에 작시한 찬송입니다. 전쟁으로 절망과 혼돈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와 사명감을 일깨우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죠. 극도로 혼란스럽고 범죄가 넘치는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며 좌절과 실패 늪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처에서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주님의 탄식과 물으심이 성도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 물으심에 대한 답으로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Really? Come on.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5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이 아침,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의 햇살처럼 쏟아지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의 음성 가운데 평안을 찾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상처가 있는 곳에는 위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소외된 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신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여전히 분단과 대립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이 땅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고하게 고통받는 이들과 아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땅에 폭력과 증오가 멈추고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낙심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속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여건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시대의 소망으로 자라가는 복을 내려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원 목사였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최지영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옹기장이가 부르는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41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니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네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네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네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0: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의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1: 성경 낭독 욥기 41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망교회 성가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435장 못 박혀 죽으신 크룩스가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박강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부터 5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구원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떠올렸을 때 그 인생의 흐름은 일관되고 분명하거나 아니면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야말로 그 이름이 남길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또는 고백, 다윗의 인생 찬양을 들려주고 있죠.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인생 찬양을 하고 그 인생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특별히 22장은 다윗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자,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과는 좀 차이가 있다. 여러분, 다윗이 깨끗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자신의 인생을 공의를 따라 깨끗함으로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이야기

라는 공의와 깨끗함은 바로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편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때문에 10년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만날 기회를 주셨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 내 혈기,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당장 내 앞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 묵묵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얄팍한 꾀를 부리면 하나님도 그 꾀를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묻었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완벽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는 이렇게 순종하며 눈물로 나아가도 안타깝게도 현실의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벽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벽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벽을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은 그대로 있대.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대. 대신 그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암사슴의 발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TV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에 암사슴이 겁도 없이 그것을 막 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암사슴은 깎아지는 절벽 같은 것도요,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허무시는 대신에 그 문제의 벽을 타고 올라가서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36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차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친히 허리를 굽혀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극히 온유하심의 절정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에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암사슴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수십 년 동안 고난과 영적 전투를 지나온 다윗의 인생 마지막 결론은 원망도 자기 자랑도 원수를 향한 저주도 아니에요. 오직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